0: 진짜다 대도 다르다시
1: 토구 윤구이다 토구 윤구이 야 가르쳐서 와 아도 망치게기
2: 부당고 니 여구 미에브자 랑 지금 써야 돼 체브리
1: 니 지금 써야 돼 체브리스 니 지금 가르쳐서 와
2: 망자 뇨저 사자샤
1: 그제지라 망자 뇨저 사자샤 쓰제
2: 랑고 된제 카 망다 주제 순이 두제
1: 많이 해 가르도 아
2: 이네 랑게
3: 나랍자 주의
2: 조금 해 딘제는 소가
3: 아이
1: 신내는 바체
2: 랑고 된제 나랍자 주의
1: 가지 랑 가시에 봐
3: 랍자 주의
1: 랍자 주의 에
3: 어
1: 랑 랍자 주의 세 에 rán nhúc tụi gái à, thằng gớm sao bố, lạp trá chú yên sáng chế, thì ngồi lạp trá đằng đằng này, nhà của chị chị mẹ bà, thằng đại yến lùi bộ thấp chân lên, lạp trá chú yên sáng, rán cái chế bự bé, rán lạp trá chú đùi, hơ chi, cái là cái nhìn đã ngay cái đằng chế, bố có khóc đùng đằng đằng đằng nhúc yếu,
2: mồ nè chú nào rồi chị kia đi,
1: thằng gớm sao bố, rán lạp trá chú yên lên, anh mẹ cái này khát suy kiếm mà sống. 唐代来的卡吉多，爸爸你们都刚别拿了，你们说吃的，让个三八来了还不是三九个，爹米了学习还听不得，唐代煮面食，爹吃着要着呗。唐代腊汁煮啊，腊汁是毛油的。俺我那土酒当年也，土酒燃油吧，不烧油。
2: 木头嘛那呢，满杯嘛当的用的喂。
1: 俺满杯当个人，让个吉脚啊，速速速速跟着你们新个买呗。 让给俺做桑拉拿了，明天他可不随送啊！他的装备比给连着银币开始对啊，我们去就得打签名度。
2: 钱的大大钱嘛的呗。
1: 人家学的，
2: 差这不的。
1: 人家学的。差这不的。可是我的。差这不的。老姐，让给车子送去是的。
2: 这车子送。
1: 一小偷马上不都给啊？
2: 都要我车子。
1: 可是都要我车子。让
2: 你们学的。
1: 不给的呢，俺控制给吧。
2: 你心给俺弄个嘛也不多，
1: 路也这么子嘛的。老张主任啊，肯定是清楚。看他老张主任对去。干啥？中路路不进了，用着呗。上个三八中路路不进的，俺做哪个做不是三么子个？老张找小小听见，都是些那民族人别嘛是呗，我怎么都个啊？没事呢，让爸爸你们到。
2: 光别那两百家来个的，也好吃透明的个啊！阿姐，
1: 让哪个家的？
2: 你让你先玩牛的，光不光不是么乐的？的民警给人民的给俺的，谈到破产人民，我马想不通看吃不的，先不见面子，俺真不是别啊！你来个的，那未必是了，娘说吃不啥，就真是要的。
3: 啊，这真是，俺就没得。
4: 看他三年内送，俺光白拿了两百几万来的钱没，俺就去过一切，一个不欠都累计不透皮。
5: 萝卜多，可到头儿吃不是呗？钱燃油，燃个没错是的，可拉不着头送了，你也过过去。你也多大的，吃多吧是冷面的。那这车子呢，洛阳这么穷嘛的，俺连不到古队啊。
6: 哎，大仙，
7: 你们都听见？
6: 是，你们都听。强子现在是多，我多也嘛对不起，
7: 没吃多钱嘛是。
6: 咱给钱买吧。
7: 老蔡，我姓牛啦。
8: 哟。

0: 아지 로용비 된다 지스게 된다 지스게 좀토스게지
1: 아 삼유리
0: 좀토스게
1: 루진지라 덴비마 고딘 제도
0: 가리 덴비 예부 루진 좀마 쳐베 덴비 에 장게 밀컨제스르바 도유랑 카데부 시부지요마 쳔베 나저 난가 내저딜레 시에규마 그지 다다 각자들로 출루지 딜레 도규네 준조도 쳔 시에코스데 시에코지
1: 미즈루지 갈송고시 루지
2: 루지 갈송도 루지 갈송도시
0: 가래 갈송도스
2: 예 야리 겹디 돈도 소규메 송도베
0: 야리 겹디 지샤 송부도베 야리 뭐좀 삐그마지
2: 디코 뼈스가 로빈 구이사즈바 뼈스가 암 가르치니레 겐니 주 쇼감 소니레 로빈디 야그지 갈래 겹제 사브다
0: 랄방다 휴베
2: 로프초 상매 하쿠지
0: 랄방을 지니 로프초 수도 랄방다 메바 미니제 라마비 수비구레 나르치네 람비바
1: 예예예
0: 랑 과조가 과조가 제
2: 무슨 사가
0: 야쇼 다가 되시 예 살시오 고라나네 코바 카도다 네 고동제 시대오 자 이치도게 네 고동제 시대다
3: 가르쳐서 가르쳐서
0: 개재면서 개재면서 랑 가르쳐오네 지슈 레뎀다야 개요 마시
4: 그래

0: 마리. 디즈미인기 말봐.
1: 네가 좋아. 라데다 풍디이다. 도스 중국도 와.
2: 작게 뭐 좀지.
1: 아, 나로지 메지디 밀러지 뉴스미 다리이나 그그 숨숨체지 밀러 쇼모 겨른 겨르샤
2: 그저 뭐죠와 응고 숙다 녜싱그유 예 랑게 좀도 유배시고 카리네 주모도 비어마지 니마 카시에서네 고진 야구치 뉴제 토로스 Nyoma pepa deo mahri.
1: Chokar yori. Nyerar xie yu da. Mi zui tanda changzi labda xiu ya kye li ni. Labda xiu mo zui wa tondo gyang rin ta xiu ri.
2: Nye xing yu. Nye bugu labda zho to nye qi me. Nye xing ma shbe. Kese cui bi yina. Lupji kelin atinji, rangi kandis sheba.
1: Sheba zangge, lupji lage kelin gribi.
2: Rangi kandis sheme di ngaji shueda ni. Azi, yogu shueda achi, shueda labza ma shebje ke burci achi. Cikbula, nga yachikme,
1: rangu ne,
2: kebo
1: je, pungu se zizi nye yibuja, ribi ya.
2: Kandis sheba.
1: 거도 천용유비 미차리 랑게 신규유비
2: 미게 집다
1: 근데 제브레스나 네 계진이 뒤 로지 라콘에 파야리샤 네 람사 나다 장

0: rang chung lop tsere da, rang har chung yu. Zishi di shingu yuwe. Nga chilo da.
1: Kaku shori. Zishi di kaku shori. Shudong. Wei.
0: Ma zhe rang shingu yuwe.
1: Shingu yu.
0: Karta ya, zhe. Lop zhong wun shi kai, nga zi shi di lan yong du ye.
2: Di nye shing me.
0: Lop zhong wu mei hua,
3: nga shing me.
0: Nye chela mei ki da? Sum ge ti yi da?
3: Bro? Bro? To play class here. To play class three. To play class three. Light, light, light. Jump. Laugh. Love.
1: See, how long was it? I'm not sure.
3: Either off. Either off. Life.
4: In your jungle, you be. Yahoo, chung. Can I need him, though, John? Quite away.
1: Less.
4: Loman Kusha Meza, Jason Maji, Digan Monsi Gobache. Quite away.
1: 过去。
4: 让我多得去对的。 这妈呢,这对,这样子给懂啊。 他这拉不着怕路子,都有当过什么。
3: 我留给个男士。 What do you want studying about?
1: 就没嘛学的,孙的语。
3: 谁长得也请你对我的。
4: 干啥?
1: 我谈过有事的。
4: 간주면 갈시고래. 소셔.
1: 제시티니 야네 아스 가르는가?
4: 장 더 대직도다. 야네 잠자스도 사닥 좀 쉬셔. 장 갈시고 성부도. 켄자 차라. 밀롱랑 같이 장수서 전다 가리요 아. 장게 신수에 미스템 산제 럽 승민도게. 매화로 좀 야고 팀제리. 개개 야고 팀제 돈을 유도 야고제 마참제 가자가.
1: 허리.
4: 是吧?
1: 是
3: 虽然说是多
1: 洗过手 你去成为那了,把俺下笔 俺们是不是多
3: 让俺也请对没吧
1: 吃我的年龄也不行没多 让给俺吃了吧
3: 成晚儿了的了
1: 让老君也过着吧
3: 今天那老君也要看着的，我就困着了得了去。你让个老婆买的什么去？呀，罗达，你这个买丢的，呀，罗达，吃完了吧，我的。呀，这是新闻的喂。
1: 책피네책비파기테디파다려제도아마르마르마르토도랑게두스첸니하콤민도랑게가다브리지제티다니파로제야오제장코책디네데팅뉴시겨디네데팅뉴시겨책피네책비체오네첸너니콤브리지제치사랑게데데제진타그레레라브르도아
0: 这是靠我的热心的语言。
1: 啊,是。尊重切局呢,没出巧啊没。美华,老君干了,刚开始切局呢。你让了连接不切。
0: 美华也没信吧? 让给了土一边。
1: 嗯，
0: 让俺这穷的这有谁？
1: 你土穷嘛，家咋这？家那嘛心卡弱嘞。
0: 前头俺同桌子洗浴。
1: 啊。
2: 阿翠，我和我个杨姐开始耍。
5: 我你对的，想自己三五年了不也？还跟姐玩了呗？你看你阴骚人。
2: 李强了，他对这对，到哪个去啊？要嘛的，新个月吧。
5: 他这穷人，
2: 特别对我的。
5: 这么仗义呢？
1: 梅花，
5: 我婆婆都打，我婆婆都打。
1: 梅花，你也拿下，用不着。
5: 让开这鱼。
1: 萨布达格拿来，主持人哈马斯签名都，呀。对的，吴美华，你也拿来要我去林桥下。
5: 娃儿。

0: 다리 지지 조용이나 시리 나가 좀 롱둥이 입 좋아 산용잠파 시즈 용잠 와지 용잠 나고 조리다 쇼버지 용잠 모체탕 신도 망잠 추고 샤탕 차샤 공아 야시소 원잠 추고 오모탕 세미지 추지 신도소 님나 추고 추 망잠 추고
1: Lutunki, such a journey, they are in Toa, Rubu.

0: 심난기 동해서 나르교다 오스등기 이내래 고등 가리 메신규베
1: 고등 가리 이내이
0: 디신 고르다 익세나리 요리
1: 익세 동주스바
0: 디덩그리 녀랑치오 범디 이그리 르제다 르제나소 디신케다다 심수게다소 참고장야 금전 가르야
1: 도교시도 주바
0: 모라나마주 녀리 가리 토주
1: 이내 보면 남아주도 이그리다 르지소 머신에 남아주고 요소바
0: 디진제 마르다 범디 디소신비나 남아주어디 요리 과최송에 대코된 요리 녀양게랑치오 모라나마친지 심나르마기보다 동해연야 가리
1: 창세님들 참 흡사지
0: 뭐랑 저거 틀면 해산지

0: 속도 다행히 부여웠다.
1: 선부기 왔으면 도
0: 다 지이자 도즈니 자체도 수여보 수여비나 칼라서도 기부용 구지
1: 선이 팔로시
0: 스미미 앱소가 앱소가
2: 이제 수이선 구지 와르디에 랩다가 나란소 녀지 다랍수 고래나가 미드지 듀는 가게 마시네 스미나 칼라선 구이메 니에 싱그유
3: 양토구 차체의 요시
4: 请，菜来吃是你。哦，我刚过去还没用过水。叫来杨了。我来不得。不，我们是野地，我没有干过水用水。呀，顶个锥子。嗯，呀。
5: 저저저 보부스님이 봄을 갖고 오신 거지.
4: 喂，干嘛这个啊？农民垃圾。波了，既然给俺我听个多个，俺得。
6: 阿舅，
4: less less。

0: 바자.
1: 네 제일 야마연의 용도게.
2: 장게 마요는 용초 말베. 나서 거르지 이르. 제만에 계속 나고 된다. 네 된다다 캐메다. 제만에 랑 워말 오유 신이 누구 말해. 고바치네 님도 신 수오유 신서 돼.
1: 좋아하시던 용구르베.
2: 쇼다.
1: 제만에 나 체제마된 용도게. 나로 대부시 익제시다 주다.
2: 당리 단대 쇼마 겸나 그뒤 쇼게 그래. 나도 상물 없지 어제 제도. 네 메세 튼시 타 제비. 나 토규든. 망원에 좀 토. 저도. 여보세요, 대아.
3: 啪啪啪啪啪啪啪啪啪啪啪啪啪啪啪啪啪啪啪啪啪啪啪啪啪啪啪啪啪啪啪啪啪啪啪啪啪啪啪啪啪啪啪啪啪啪啪啪啪啪啪啪啪啪啪啪啪啪啪啪啪啪啪啪啪啪啪啪啪啪啪啪啪啪啪啪啪啪啪啪啪啪啪啪啪啪啪啪啪啪啪啪啪啪啪啪啪啪啪啪啪啪啪啪啪啪啪啪啪啪啪啪啪啪啪啪啪啪啪啪啪啪啪啪啪啪啪啪啪啪啪啪啪啪啪啪啪啪啪啪啪啪啪啪啪啪啪啪啪啪啪啪啪啪啪啪啪啪啪啪啪啪啪啪啪啪啪啪啪啪啪啪啪啪啪啪啪啪啪啪啪啪啪啪啪啪啪啪啪 让你们都听话就的，没事嘛，他就乱说呢，顾不得得罪亲戚，也行嘛的。
2: 是，那你说不念些些别的？
3: 谢过端亲戚，叔叔到的几多的，你上是小强子，可是让老亲戚说呢，你我们亲戚的那么连巧。
2: 谢点事你也不拿了，端大的都是点。

0: 허브지 개바탕 너주 된바 나 깜부 속이 너궁 대부 미지 유파 나다 나외 소주 강라 피다 원두기 직제리 리미 십제다 냠리 난조라 꾸니라 오 지무데라 년제기 수나레 최외 대단시 진이 나와 너소 동화당 서주 랑바 나와 우주 잡아 속이 나와 대부 미지 나다 나외 소주 강라 피다 원두기 직제다 칠레기 라제 토네 리미 십제다 냠리 난조라 유파 나다 나외 소주 강기 나와 먹었다 나와 장수 전에 깨라 대륙이 나와시 지니 유파 나다 나외 소주 강니 개용기 무지 참으시기 다다 카바 겹지 지레기 섭주 토네 깨기 나다 나외 내들라 다 균지니 유파 나다 나외 소주 강기 대당 지심 지구비 유이 나다 나외 내들 카라 총가도 피미 십제 냠리 남지 고르구단 고수 굴레미고 하세산에 하수종기 진관주 냥제 화람 가방자 레고지 구지 주지 숭아 지지게 시지산에 시지종기 섬주지추 짜드기람 가방자 레오지 군이 개구 강아 구구초
1: 드링아즈 로게바드 함디 아니 레바 까지 질리나 로리아 볼라 몰라리아 권주네 아니 묘소 문에디 컨데르도스 다가죠
2: 데 샵샤지 어디 직서도 있다고 나는 건데
3: 개우 슈슈투알라
2: 나세
3: 양우 슈슈투
2: 저는 레바드 피부도에
3: 어디 하고 마셔봐
2: 디 로게바드 함 아니 기나리아 피아이 나세
3: 나세
4: 한국인이나 티톱라 보여시다도
2: 네네
4: 하고도 공부기 되잖아요 양모시오도
2: 네네
4: 아 대외장안도 야가 차오다 죽을 짐이나 오늘 난다 용서되면도 와
2: 다치나 렘바디 기란티 부두베
4: 아래 빠도 사직 사베니
2: 다 기란 책 텍스들레 부야이 기란
4: 네네
5: 너 한국인이 건달람 사고 시텐덴 로지바도데
2: 어디 기란가 추브다 갈람사 티나소 너 기란이야 내가 부위
6: 지도 카바 네거지 구지 추추 직추 추추 직
7: 여튀기야 님의 차와치 나공 흐롱당외 장슈슈 로게 파주 니고 치고디 습토 사퇴 넘시기 캐줄로 민네 세유라 니고기 뉘부양 쳔부된 유베 나공 당 니공 그대 균양 참부유 리지바 균된 총거서 지대 균양 참부유 대외 니고 당 롱고 철추양고 토블라

진주 너무 지시 타고 제대 지심 지도 제의 지교 후지의 제의기래나 창가를 빈둥기 남둔 지신교는 남도 팀이 쓰겠다 공제당 지수장은 디기 통일시

0: 중앙기 경감 고려 송접 다시를 조준 초비 지금에도 니서루류의 다왕압의 최고인네 진도 초비의 최고인 바라 다와직 자료 지교시 대인기 치된 뒤에 카발 앙찬이 레고르게 고직 초직게 레고로 레고르 레고르 레고르 타 치된 즉시 이감니 표현 유전 하사 총기를 에이직 숨고 즉시 이감 인식 다시를 조준기 대된 카발 렘베 뒤주니 닌다르 기쇼베 추수 고반네 공무의 추수 고바 바라인 땅 중앙 타 계시지급 강기 랑자타 다시를 조종기 개념 시송 중앙 경감 고려 송접 다시를 조종기 소내토 표현 유종기 경감 고려 송접 탄 제외 이비 슈자르타 카바르소 균네 태드윈 지리 다그저 지균 이바타 다그저 제공 수 마도베 이비 슈자르기 태드윈 내드윈 카 팀빕 따라 산내기 다그저 타그저 제규로 대구의 제규시
1: 야미 김비 너공 대부 메바타 너공 카바 너치 약스 된바 고나 구유콜 로칭이드 로스틱진 제모도 과소기 야메니 츠튼시 교부 칭피 당도 피타 칭피 당기 튼세 칭피루니 계급기 치와라기 유베 야메 나츠주시시 지신기 닌줄레 주베 민추디 원투기 릉교 탑람기 고니 민춘 나공기 사와게 돕라 민추기 규림랑 캅야미 고르타 나공라 폭도 미베 토니 쇼균 강야미바 야네 상토
2: 균통 야메니 리탕 대외 人心기 야메니라 팽부유 규림용라셉셔유비셉슈비치라겐린휴카바앙차레워게구직투숨구구구추숨산예라스냥첸람푸캉면캉키네드부살베카즈칭비탕나녜디탕디네시그지루므체디쿠카즈칭비탕나녜면제총캉로고총게니동추괌불람로가룹충탕부유카즈칭비탕나녜면제총캉
3: 明了大姐前年明年给年个列车毕竟避免堂铁位人心给明年中路苏联面在新旧康堂迎同现在娘这期明了机这级别机心起步比较阴明了大姐前在明年给年团为年现出不了肯穷给我抓你死毕竟避免堂铁位人心给明年中路苏联面在新旧康给按这些苏德给面具起的三十多月经铁链帮店卷个堂明兔脏死木脚子语 铁西克拉米克热不热气不烫米塞不没通哇米就团不米干不说给年团月子毕竟避免烫铁为人心给明年中路苏里面在新旧康了撇烫我要了卡巴烫从康囊列片给观众要求人民大街烫人民娘们能小别过年皮巴格苏修三年哈斯冲给林国的下浪华国从中给您长陆地卡巴列国给估计初期安安安尼初即顿松也古古古顿安尼初
4: 哎呀, 谁呀? 林国大金韩国的年落出这款多, 得新的, 他的韩国的, 他的三百多的, 也提的就新的, 你那的, 你哪落的就新的, 对, 不是七年多的, 得新的, 对, 你那呀说不得就新的, 我得当作为韩国的, 是这样,
5: 哎呀,这样啊,其实啊, 这得来多多注意, 这下第四季吧，开要买嘞。让婆罗亲戚的买嘞。韩立芳的排骨是单的，爹拿个橘子做呢，人均的面子嘞，且咱家里点清明都拿。
6: 咱哪不也不去吃鱼？叔叔在蒙牛的店前，韩立芳排骨单的这个味儿，
5: 都是些干么就长些，婆婆单，叔叔在蒙古人呢，就是地里人自己婆婆单，俺的就些单呢，吃也不是零给。
6: 这要我吃啥啥，东西也做够啥了。
2: 你让他抬去打压的韩立芳给吞下三百的人，吃了呀，你们我了呀，慢慢细细的打，南部了呀，南部半部也不是要的。韩立芳的，我那也要多。
7: 韩立芳跟踪店给，俺们那个班的，工资也不是那热闹。
2: 他是温州崇德强国长，韩立芳从康，公司康冷肃。
8: 米粥三百五，韩立芳从康。林国下南去给克布洛车开去韩立芳从康。我啥不的？我呢，现在面这个半夜也多，你住这也不吃不多。杨哥，呀，住这的呢，要得不？林国爹当初来韩国的，花不钱不送账，刚搬到这个厂。
9: 刚被说的证明拿着过，很巧多啊。八卦四处乱不烫，三个开发手机，八百日的内置原则，预防八卦脏水坑了偏当，眼从高了偏子，日本灭霸吹得当，别去能错。八在轮中当，冷水团吧。
6: 바꾸 세게 개발 속이 바그베리기 내둘라 유방 바꾸 장식하네 지금 매바 최저당 배준한 쪽 유방 바꾸 장식한기 원주기 직제당 칠레미네 바그베리기 내둘카라 다큐지 유방 바꾸 장식하네 개용기 무지 참으시 임배 계란라 바그베리기 내둘 유지 예소가라 비네 루트낭 쪽라 이미 최주다 냠리양낭 쪽 칠레기 락제당 학생기 십수 군이 피바 거수쇼
7: 유방 바꾸 장식하기 대단 지심 제국의 교인 박베리기 내두카라 총각도 피는 실제 냠리낭지 월구당 고수 구리미굴
6: 하세산의 하수종기 진관추 냥제화람 가방자 레워여구지 주지수가 지지게 시지산의 시지종기 섬주지추 짜드기람 가방자 레워여구니 개구 앙아 구구추

0: 심도 시라치기 말씀 기부 추는 뭐죠? 네 와라 쇼자도 뭐 요네 용유
1: 마시 장례 구다 레 구다시
0: 다디 나레
1: 장례 세야디 그득 내 주제
0: 토요기 니 모데리 나 된지 쇼샤 나 카라치 삼비나 쇼자디 와르 강베치디 유비
1: 마시 장례 구다 장례 쇼사가라 영니 같이 유아
0: 디가라 당장 주미 셰지 치유 망주기 포메지둥 거기 셰리 당장 주무세야 셰지들 안게 안제 요 말베 아 응미치 미티 데리 안아제 셰 인지 익세 니무데 안아제 니 쇼사 유제 와 강베 올리샤 디송아 죽주데 시베 토소
1: 익세 당에게 돈에 통부지 디가 지버 익세 지내마 저버 셰지지 데하려려
0: 리장게 쇼사디야 주제 세수
1: 아 리장게 쇼사 세수세
0: 지 니 제시 그드스게 우레 당아 머추나 좀네 더더 요마리
1: 쇼사디 사야 크리나
0: 리장게 익세게 레리 삼샤 바오 제모 제브능시 와르게 베쿠리 타마데 창무 메브스베리 죽즈드시베 쇼사 세부토자 군이 그르두 익세 다스네 비수 창마 리창이 콕베나리 요리
1: 딘제이나 콘조 세세 젠탕마르야
0: 세세 그데 쇼그레 머추나르 좀 내타야메
2: 신예태랑쇼스도 처음에
3: 아니 세슈다 저게 디디다 그래야 디디가 소주다
2: 소희주
3: 디디디제
2: 같이요
3: 저게 디디디제 김제 하시야
2: 소희사제
4: 난 대가리나 삼주
5: 上对的，梅花天色恰恰，我大我大你们多，你们过你们过你们多，俺这连着几个我妈，都就连那罗松的，一切乱别急了，我妈的，忍心给不下。别的大爷还苦得开门来打水，强在心这几个月住。
4: 你们看别的几个姐姐的书，我是真是多。不过的怕些，根本连二丁个马达，李强是你爹呢。娃儿了，女丁这个意思。第一年这些那么多，穷女的都不住你的这些，多么多看起来人嘞。 계세 아무디님다 갸부 텔레머급이는 금시독자들을 가봐줘야지
6: 제자치
4: 아주 와르게 초대인제 지레지 토등기 카네마 쉐범도 랍주체 모주야 지르다네 낭다 요마 지승기
6: 다그지
4: 다차없이 맨도 먹여보네 미마스네 비샤 초카쇼지 아 밑에 제가 중이
6: 왜 두유랑게 제가 중이서나 네 그마시 이네 다들 용고 말다 머신의 리창 교르네 비버시바
7: 在铁子铁上给个家个亲，李家人是结不赢呐。你还苏姐长子，长子，长子，长子，长子，长子，长子，长子，长子，长子，长子，长子，长子，长子，长子，长子，长子，长子，长子，长子，长子，长子，长子，长子，长子，长子，长子，长子，长子，长子，长子，长子，长子，长子，长子，长子，长子，长子，长子，长子，长子，长子，长子，长子，长子，长子，长子，长子，长子，长子，长子，长子，长子，长子，长子，长子，长子，长子，长子，长子，长子，长子，长子，长子，长子，长子，长子，长子，长子，长子，长子，长子，长子，长子，长子，长子，长子，长子，长子，长子，长子，长子，长子，长子，长子，长子，长子，长子，长子，长子，长子，长子，长子，长子，长子，长子，长子，长子，长子，长子，长子，长子，长子，长子，长子，长子，长子，长子，长子，长子，长子，长子，长子，长子，长子，长子
5: 我记得去，我记得去，我记得去，我记得去，我记得去，我记得去，我记得去，我记得去，我记得去，我记得去，我记得去，我记得去，我记得去，我记得去，我记得去，我记得去，我记得去，我记得去，我记得去，我记得去，我记得去，我记得去，我记得去，我记得去，我记得去，我记得去，我记得去，我记得去，我记得去，我记得去，我记得去，我记得去，我记得去，我记得去，我记得去，我记得去，我记得去，我记得去，我记得去，我记得去，我记得去，我记得去，我记得去，我记得去，我记得去，我记得去，我记得去，我记得去，我记得去，我记得去，我记得去，我记得去，我记得去，我记得去，我记得去，我记得去，我记得去，我记得去，我记得去，我记得去，我记得去，我记得去，我记得去，我记得去，我记得去，我记得去，我记得去，我记得去，我记得去，我记得去，我记得去，我记得去，我记得去，我记得去，我记得去，我记得
7: 먹고지.
8: 还带多？
9: 是，是，是，是。
8: 让给强子出。

탐구 체는 쇼크사데 사야 덴베 겹란 체브리 삼추 탐데 펑구란베 야추메베 쇼고베 야르차스 니에와 맵스 마르베 추무소 니에무라 양게 익세단 톱수이

0: 고마소 교수나
1: 지샤 지샤 다 쓴는다 아 쓴는다
2: 내가 랩치 못정유
3: 然도 괴 민두 然도 괴 나다 과여시 대비야수 다인 라와 톱스
4: 라와 톱리세
1: 왜 然나 과여래
5: 夏美中，啊，西凯，美花花哟，啊，莫然用得起米多，现在你也用笔，莫然我打拉不起骨头去也可以，
6: 你也用笔，就是不行，啊，你全家给我买呗，
5: 你莫然拉不起也去存上去，电脑就开始热，我那我打拉不起骨头你也得呗，美花。 가라사쇼 매화 가라사쇼지 매화 샤르고네 소드두가 머시파문이 조양 아버지 이내장러 아자야 오지 꾸이샤 모라게 파문이 첩치도 매마세 미시다 아무충줄에 하가 겁정아에 모라러 아마스피니 두기 세다마슈 두교고르시에너 개세랑 아자가 산티다메너 감톱디저 단투우르베아

0: 너 랍다 미야티체 아자메너 네르 케브티디 담 도마시바 상가 담베 익제 가장디 도야 세실레 감치게 토 상롱네 케브사라도과 겐라게 상레 토기 까무먼구도데 취미도사 디밍라 익제 감을레 토겹다 겐가사 던도디가사 아자게 감키샤 로브디밍라 가사도 아 치조 총뒤롭치사 자두다
1: 라츠카리
0: 치조 총뒤롭치
1: 쟤는 우시카이다 랍싱마르웨
0: 대가로지 고조당 롭치는 마시 예 장시오 슈구데 지우미경두 장아자게 장두주 롭치신다 교수
1: 야야 롭치 중매
0: 내화
2: 년년 부치그지베 장스무쇼시 아자게 체브상모 장치에도인다 겐룬순싱지
3: 아야 용구인다
2: 암친 라페베
3: 나야가지 랍지치모알 다치아요
2: 타세나 타세나
3: 코드라 라랍지 야호지를 추이샤시 녀라리 이치유 나지 고레나 시지르 다세마제 범어디 아래 범은 능실지기유 중두네 장즈님도 럼프시 장제시다 야호시라 치기유 방지르 폴랍트체 모조 토마소 아다 디고시입니다 디레 녀포모야 가르시 제오나 삼 삼르시라 당비
2: 아지고 능마시
3: 삼로 파탄 추다 타마데 녀디게 세제 키요나
2: 뭐란 삼모 열이
3: 로디게나 나다 난그바베 송조 신다 개 체토마소 디게트 사비기 니에 포물라트 체모 주디 펜토 우스삼주
2: 아스 암친라 창자샤나 모란제나 팡아
3: 모란제나 팡금이도 탄도 창자 주이나치 나주 창자 메스데 랍주 체모 주아그 레드미도 포모 마시제나 디조 진타스케 요마지 이네 나다 난그바베 노브능실 지제 냐비이 오늘에는 두니유 디아메장 제베 심폐 춘치이 젠델냐 쇼

0: 明了大姐姐呢，明年给年个列车，毕竟避免堂铁外人行给明年中路苏里面在新旧康堂，银通参在娘这起，明了姐姐级别，细心切过比喻音，明了大姐姐在明年一年团委呢，先突破了坑穷给我着迷死。 毕竟避免堂铁外人行给明年中路苏里面在新旧康去，按照苏德给面具起的三十多钓鱼精，开连帮店全额堂，密度脏些，木脚子鱼，普尼东哇，王子娘子解约，开始开让密日不日七八堂，密三不密通哇，密脚团不，密干不说给年团鱼子，毕竟避免堂铁外人行给明年中路苏里面在新旧康了撇堂，我要了卡巴堂。
1: 从卡南那边给观众阿叔人民大姐堂，人民娘们能小别，过年拍板各所学三年，他是创建领馆下人，花花匆匆给人家。录制卡板，两个月估计，初期阿阿阿年初，几吨松，一个姑姑，端阿年初。一头鸡家，你们操阿起，阿公黑龙江的长秀秀，落地拍出你过去快递视图，三天那么些给开出了明年三月了，你过去你不养，钱不点月呗。
2: 阿公堂，你空可对全羊参不去，日子吧。今天窗口所起对全羊参不去，另外你过堂，龙哥，吃出羊光头了，苏北天气苏气烈不行，温度变慢些，我东阳干不行温度，起了这段，我给爬出日光他们，日光堂羊就刚当了明年秋季才不行，冷地土了，日光给南北天预备，三月点半之内，这单光头了。
1: 百姓点心吃完，恐怕运人不一样，赶来客个没。另外，他们为了吃住汤，天天光头的也不点预备，大姐姐的，天安人光呢，吃腻了，光点一个就靠点一个汤，他的吃腻了，光阿点个就靠点来专门个。群众老一怕住，空气看不清楚天呢，童年感情赢了，小女孙秀家人。
3: 看没有看不糖不甜，下不着空的嘞，冷车稳当热得吃。看见看不顺顺，自动给干草了秋年，穷丢了四万许。泰迪熊七百两三百年，七百干不擦拢用为企图，新旧糖三百七百银币，七百跟住擦拢给开旧糖对年，去过签约。这当也不明白，要上企图。泰迪熊七百两天年，养心洗我糖，冷天点秀七位。
1: 恐怕绝对担心级别，从哪些用呢？如果错，恐怕不对糖，从家给别个，刚把吃用呢，得叫起图，贴住他们这银币，他们这其他别几百生产米，泰迪兄弟那么给吃不用，逐渐级别推进了，吃不错，推进这么用的糖，对糖硬擦拢用完，面对秀，他们吃起了果儿，加糖果就过过瘾了，果儿加看见叶子，他们吃起牛奶，吃起不有瘾。
2: 罗杰帕住日光哈密，日光塘养狗刚当了明年秋季才不适应。冷地土了，日光给南北天预备，三月点半之内，这单光秃了，百姓点心吃完，恐怕运人不一样，赶来客个没。另外，他们为了吃住汤，天天光秃的南北天预备，大姐姐的天安人光呢，吃腻了光儿，给个就去搞点一么汤，他的吃腻了，光儿阿给个就搞点来专门个。群众罗杰帕住。
1: 一头鸡家，你们操阿起，阿公黑龙江的长秀秀，落叶爬出你过去快递视图，三天那么些给开出了明年三月了，你过去你不养，钱不点月呗，阿公堂你空可对全养参不去，日子吧，今天窗口所起对全养参不去，另外你过堂龙哥，吃出阳光头了，苏北天气苏气烈不行，温度变慢些，我东阳干不行温度。
4: 七六周对，我给爬出，你过去可以当不当堂。
5: 今天俺做老一把住，他们的，俺的两把嘎子，今天拿老了也包了毛了了呀，困住呢，俺的娘子，我奶奶肯定都是打着。对，下不下雪？我得去吃的是大个男人的。
4: 给我叔叔做了。那是。
5: 养我叔叔。现在两把的屁股多。
4: 到底好不好说话了？
5: 对，老一把住，他们俺给俺俩培养的。
4: 韩国的那剃秃了，不要去打洞。
5: 对对，
4: 他我都看不见，就咱们养羊毛修多。
5: 那是。
4: 啊，台湾讲俺那都养个柴火当，举个清明呢，我那能当用啥人民都管。
5: 那现在两把的，给他剃不多呗。
4: 还得八十三七十岁呢。
5: 那给他吃个剃死的嘞，培养一个。
4: 那是是。
5: 哦，韩国的伢光长了，不让过，那是一点点老鸡巴多的。我都给他个全部当个狼子，听他说，那给他俩天个培育。
2: 지도 카바라 레고르게 구지 추추직추 추추직 허브지 개바탕 너주 된바 나 간부 속이 너군 대부 미지 유방 나다 나외 소주칸라 피다 원두기 직제리 이미 십제다 냠린 남초라 꾸니라 오 징우디라 년제기 수나리 주위 대단시 지니 나와 너소 동화당 서주랑바 나와 우주자바 속이 나와 대부 미지 나다 나외 소주칸라 피다 원두기 직제다 칠레기 라제토네 이미 십제다 냠린 남초라 유방 나다 나외 소주칸기 나와 먹바탕 나와 장세진에 깨라 대륙이 나와시 지니 유방 나다 나외 소주칸니 개용기 무지 참으시기 다다 카바 겹지 지레기 섭주토네 계기 나다 나외 내들라 다큐 지니 유방 나다 나외 소주칸기 대탄 지심 지구비 유인 나다 나외 내들카라 총가도 피미 십제 냠리낭지 고르구단 고수 굴레미구 하세산에 하수종기 진관추 냥제화람 카바앙자 레고지 구지 주지 숭아 지지게 시지산에 시지종기 섬주지추 짜드기람 가방자 레오 역군이 개구 강아 구구초

0: lam sho la si ya ma ni ba na la ji ri ngun kham ji yur jang na mo khang du le jang chang mi ge
1: wei
0: yur bu de de nyu nyi ba mi ba
2: nyu yi nyu yi yi che rang ge ji ta de zong ya be
1: zong ge me
0: zong ge yi
1: zong ge me
0: zong ge yi
1: ju ju ju ju ju zong me
0: wei ya ge to zu she da ge she 기타가 없대지로 산이 요구 마시.
3: 네마 롭종 야오 마제자 다동네 겨부시라 끼기.
0: 롭종 야고 제유네 직전에 단들레 도착 야죠.
3: 마시히
0: 가르시야도 아. 삽죠 활레비네. 니라 치제 고르그지. 너니 님도 미좀. 니디 고르게. 니지 니 숨슬럭. 님도 사지지라 주주제 사지디 지만아 라니 주세 사지디인다 쇼 지 니 숨
4: 시보리야

0: 대수 보고 있자마자 로큐 닝구스바 삼등미도로 마시베
1: 장크제스 용바 러브스체는 네주절 소아 등거스바
2: 매뉴가 친제 람쇼르 용비
1: 와르님도 메베
2: 지셔 대도베
1: 예예 쇼게레가 친제 타는 예대샤 예게당가 친구
2: 요

0: 왜 랑 가리 있는 소리 왜 니 제 배운 곳 두 개 화사 랑 아자 낭담 동안 장군이 기톱 시럽 젠시르시
1: 조란 친구도에 급디둥 안 주난게 안 로청 나마 딘도 요마리 꾸부라 마즈베 아저 나를 캡산 치부 잡으리 로체 미지 주오게 출로 갈래겨 갈래라 마진 봐 안주 미시 수부요다 여군 뒌지 메바 칼라 차부디 제세지 로윤디 초대용아 최하 있게 되기 지죠 대샤 부구이 봐봐 칼라 야우 성민도라 니 yao qiong ku min du nam lan zhuo yu ne mi dan jie di yi wo ne qian de lao chen ge xi xie ga bu you ma di quan da ha li yi ne su su sim na nia ji kuang zhu sa jie di yi ji
2: ge de xie de wo ge zai yan yin ba
1: sun ge ya men ni ni ge
2: ka zui man gu de zhe ya jia ka zhe ga xian ge xin mie de ji zhuang a da zhe la bo guo mu xi zhu xi ji da mo zeng a le you ma xi
1: 마시 얘 야로스유 이부제르와 이만능시 다화다체 제오
2: 나다자가 아제 지단기 소지히 다와 미생원시 라보모도 신다게 리야요 마다 머신의 김시디 장기 아제가르다 키시 녀롱라비나 나나디네 비그르다 디디라 뎀데데님비

0: 탁샤보 아니 있다 베트세스
1: 네
0: 탁샤보
1: 네 하고 맞지 지금 맞아 간즈니 제미 지금 맞아
0: 아니 람다 배가니 베 니트 베트조스
1: 니 럼 갔다죠
0: 나 배지 뷰니 럼 담비 포장기 수라지 날라 어 센터기 섬진 지도 어 포피기 간라 광문능신 굽주제대 어 둘이야 사야 망구시라도 신제도 당도 카도스로티제 간다 카르스니 돈에 다가도 디네 피기 워디 미망구지 샤루게제대샤 창매 괴진다 퍼진게베 첩제군 예 장자 장자 스케크 제겸네 야큰 직민도 담아대 예게시라 땅땅 Zunga amas lebdaga rangay fet nis zhuos. Tangrabu cipala.
1: Ah, si, rangay na. Dini lam jirba.
0: Ngabde ya hujinbe dahri. Dende pula du lam ya hujirho hori.

0: 바과 스루 랑바탕 세크 케바 소키 바베리기 네드 유제 유방 바부 장시 칸라 피다 네 총가라 피지 리브 메바 츠드당 베주 능초 바제 륜중당 능슈 튼바 바부 세크 케바 소키 바베리기 네드라 유방 바부 장시 칸네 리브 메바 츠드당 베주 능초 유방 바부 장시 칸기 원주기 지제당 첼레미네 바베리기 네드 칸라 다큐치 유방 바부 장시 칸니 개용기 무지 참바시 이베 지난라 박베리기 내주 유지 예소가라 비니 루트 낭초라 이미 체주다 냠리야 낭초 제레기 락제탄 학상기 셉슈 꾸니 피바 거수쇼
1: 유방 박부 장세카기 대단 지심 제국비 규인 박베리기 내주 칼라 총가도 비니 실제 냠리 낭지 월구단 고수 굴림이고
0: 하세산에 하수종기 진관추 냥제화람 가방자 레고지 구지 주지 숭아 지지게 시지산에 시지종기 섬주지추 짜드기람 가방자 레고지 구니 개구 낭아 구구추
2: 林国当前的韩国的关键吃了千不赢呢电不接能没来深圳借钱过命度宁借但年刚不得没自己安宁都干了一个上特别赢的年林国当前韩国的关键全部呀我这个赢的林国当前韩国的巴拉达阿姆拉的配位赢呢湖南你什么干部用不嘛子湖南过又不能行什么用不得哇
3: 明了大姐前年明年给年个列车毕竟避免堂铁位人心给明年中路苏里面在新旧康堂迎同参在娘这期明了机这级别接心起过比喻音明了大姐前在明年给年团委员线图了坑穷给我找你谁毕竟避免堂铁位人心给明年中路苏里面在新旧康给按这速度给面具起的三十多月经铁链帮店卷个堂明度脏事木久则句普尼东瓦王子娘素借语
4: 开始起来，米日不是七八趟，米三不米通哇，米就团不，米干不说的，两团月子。毕竟避免堂，铁为人心计，明年中路苏里面在新旧康了撇趟，我要了卡巴尔堂，从康南那边给观众个就人民大街堂，人民娘们能小别，过年撇巴尔，各所学三年，他是创建邻国的小郎，花花丛丛给人长，陆地卡巴尔，两个月估计，初期俺啊俺你出，几吨松，也过姑姑，对俺你出。
5: 哎呀, 神姐, 林国当今韩国的年落初最困难, 得神的, 他的韩国的俺们是三百多的, 也提的就神的, 你那的, 你哪落的就神的, 对, 不要是七年多的, 得神的, 对, 你那样说的就神的,
6: 我得当作为韩国的, 是这样,
7: 要命给别人弄红的不明白他, 弄红卡吧, 弄去养死对吧, 过哪, 过于快，六七年头，六七几斤节目都不少的。下面你去团时，脚步轻皮糖都撇糖，轻皮糖给团时轻皮路呢，结合起青蛙拉给右边。下面拿出就是洗衣，最新给凝聚立住边，面出的温度给冷却特别冷给过呢，面出那空气稍微给多不啦，面出给巨人狼，可下面过的糖，那空狼普通面面糖呢，小圆刚也明白，也能上头。运动下面你这糖，铁为人心气，下面捏了偏不圆。 Görünmüyorlar şefşi yüğü bir, şefşi büyütüyle gelin yüğü.

0: 알아, 알아, 알아.
1: 토르딤나 타네송아 토교등미 고디 깨보다 차이 깨슬라
2: 아 와이 나 체나 매장 체와 삼대유 허들로 먹고 유제 속으시 비지 롬도가 용구 입자 매장 체시도 장수의 전생비 예체는 네 코가 상구치지 돈도 거들러 네 지조 토네 도팅 타만들이 쓰도와
1: 给了你用过是别用过这，
2: 退休有的年代老在人家学，也家当掏了钱求这，让能带用嘛这，
1: 你这都见养家通不多，
2: 什么人来求这，这掏不结对，人家什么人来钱比呢，还要家当图这，
3: 就再操吧，一再当也听这，你我那天写图没多。新疆的青梅伊呢，毕竟那天能没得开车去，人家叔叔能没得追到嘛？去不去？俺得追到去也好多，俺让个开着啊，俺让个念念呗，嗯，妈的，俺让个搞着呗，对妈的，啥子你听我明白？车上听到的俺得追到嘛？去能用得呗？
1: 偏托地这些能用不的。
3: 你以前呢，明明是这样的，你跑了军刀弹药，苦个托管不上啥，让给他们自己去生病。
1: 让给些样的，俺就给了俺是两个孙子，让给区域别给地这些样没多的啊，俺可真瞧不起。
3: 有再多？
1: 俺轮个是别。
3: 你以前的让轮个的。

0: 허브지게바탕 나주템바 나 감부소기 나군 대부미지 유파 나다 나웨 소주칸라 피다 원두기 직제레 리미 십제다 냠니 남조라 꾸니라 오 징우데라 년제기 수나레 주웨 대단시 징이 나와 나소동아다 서주랑바 나와 우주자바소기 나와 대부미지 나다 나웨 소주칸라 피다 원두기 직제다 칠레기 라제토네 리미 십제다 냠니 남조라 유파 나다 나웨 소주칸기 나와 먹었다 나와 장세체네 깨라 대륙이 나와시 지니 유파 나다 나와 소주칸니 개용기 무지 참으시기 다다 카바 겹지 지레기 섭주토네 깨기 나다 나와 네들라 다큐 지니 유파 나다 나와 소주칸기 대탄 지심 지구비 유인 나다 나와 네들 칼라 총가도 피니 십제 냠리 남지 고르구단 고수 굴레미고 하세산에 하수종기 진관추 냥제화람 가방자 레고지 구지 주지 숭아 지지게 시지산에 시지종기 섬주지추 짜드기람 가방자 레오지 군이 개구 나가 구구초
1: 드링 안주 로게바드 함디 아니 레바 까지 질리나 로리아 볼라 몰라리아 권주네 아니 묘소 모네데 컨데르도스 다가죠
2: 데 샤샤지 어디 직서도 따로 나는 건데
3: 개우 슈슈도알라
2: 나세
3: 양우 슈슈도
2: 진짜 레바데 피부도 왜
3: 다디 하고
2: 마서 봐 디 로게바드 함 아니 기라리아 피아이
4: 한국디나 티톱라 보여시다도 하고도 공부제 되잖아야 양모시오도
2: 그래서
4: 대회장한테 야가 차오다 죽을 팀이나 오늘 난다 용서되면도 봐
2: 사실은 렘바디 기란티부도 왜
4: 아래 빠도 사직 사베니
2: 다 기란 책을 틱스들래 부야 얘기란
4: 그래서
5: 너 한국디냐 건달람사 하고 시텐덴 로지바도
2: 어디 기란가 추브다 람사 티나소 너 기란이야 내가 부위
6: 지도 카바라 레고르게 구치 추추 직추 추추 직
7: 여튀기야 니메 차와치 나공 흐롱당외 장슈슈 로게 파주 니고 치쿠디 습토 사퇴 남시키 캐줄로 민네 세유라 니고키 뉴부양 쳔부된 유베 나공 당 니공 커뒤 켜양 참부유 리지바 균디엔 총고서 치뒤 켜양 참부유 대외 니고 당 롱고 철추양 고토블라 수불 켠치 숙체레부 신원 토베 마치 我懂养肝不行为土，吃了这点，我给怕吃。你过去会当不能疼，空气恐怖情绪体呢，同面感性硬了，胸里酸血加硬，空没恐怖糖不甜，下肢恐得不连，冷车稳当热得吃，空气恐怖神神，激动的干草了秋年，穷丢了苏娃雪，太地熊七别啷么啥不泥，七别刚不擦拢用为气土，心就糖三杯七杯硬别，七别刚日擦拢给开着糖对呢，去过切月。 昨天也不明白，要生气土。泰迪熊区别他们体呢，养性细窝汤，他们体顶秀气味，恐怕绝对点心级别，从来是容易。出不错，恐怖不对汤，从家级别够，刚把吃用的得叫气土，贴住他们这一边，他们这其他别级别生产面。泰迪熊区那么去吃不用，出去级别提前了，吃不错，提前这个用窝汤，得汤昂擦拢用味，面对秀。
6: 他们恰起了锅儿加汤，咕噜咕噜咕噜音了。锅儿加看暖油气，他们恰起牛呢，恰起不油音。我给怕煮水锅了，他们呢，水锅汤羊肉刚汤了，明年去过切不行。他们低头了，这锅给暖不点油呗，三月点不着进来，这单锅头了，不行点细气味，恐怕云人不一样，隔来可个没。体味他们了，吃着汤，天天锅头的油不点油呗，大姐切的。
7: 听爱人讲呢，吃腻了锅儿解决不出口解一个汤，他的吃腻了锅儿俺解决不出口解嘞，转没个。品种罗杰帕竹。要退几样，你们操下去，阿公喝龙当月长秀秀，罗杰帕竹你过去快递识途，三天能洗去开去了明年三月了，你过去你不养钱不点月呗，阿公汤你空可对缺养参不缺，日子吧，云店冲锅所起对缺养参不缺。
6: 体外你过汤，龙过，吃出羊骨头了，素不全起，素切了不行，温度被马切，我懂羊肝不行温度，吃了这点，我给怕吃，你过去会当不能汤。我给怕吃，如果他们，如果他羊骨刚汤了，明年去过切不行。冷地土了，这个给你不点预备，三月点不进来，这单骨头了，不行点细切味，恐怕云人不一样，隔来可个没。
7: 体外他们为了吃着汤，天天光秃的也不点预备，大姐切的，听爱人讲呢，吃腻了锅儿解决不出口解一个汤，他的吃腻了锅儿俺解决不出口解嘞，转没个，品种罗杰帕竹。
8: yami kimbe na khung ti bu me ta na khung ka ba na chu yak su de ba ko na ko yu ko lo chi ni de lo chi chi chen chen mo to ba so ki yami ni chu thun si kyo bu ching pi tang do phe ta ching pi tang gi thun che ching pi lu ni ge gap ki chi wa la ki yu be yami na chu chi si si ji xin gi nin chu le chu be min chu di wen tu gi leng kyo thab lam ki ko ni min chu na khung ki sa wa ge thub la min chu gi gyu rim nang kap ya mi ko be ta na khung la phuk tu mi be tho ni xiao yun kang ya mi ba ya ni sang tu
7: yun tong ya mi ni ri ta tie wei ren xin ki ya mi ni la pian bu yu gyu rim yong la xie xue yu be xie xue bu qi la ge lin yu ka ba ang cha le wo ye gu ji chu sum gu gu gu chu sum san ye ལས ལས ལས ལས ལས ལས ལས ལས ལས ལས ལས ལས ལས ལས ལས ལས ལས ལས ལས ལས ལས ལས ལས ལས ལས ལས ལས ལས ལས ལས ལས ལས ལས ལས ལས ལས ལས ལས ལས ལས ལས
9: ལས ལས ལས ལས ལས ལས ལས ལས ལས ལས ལས ལས ལས ལས ལས ལས ལས ལས ལས ལས ལས ལས ལས ལས ལས ལས ལས ལས ལས ལས ལས ལས ལས ལས ལས ལས ལས མིགལ དག ཅེ ཅེ ཅེ མིག ནས གི ནས དུ ངོས ནས ཤེན ཐུབ ལ ཁང ཆུང གི ངོས རོད མི སྲི པི ཅིང པི མིན དང ཐེ བའི རང བཞིན གི མིག ནས ཀྲུང ལུ སུ རི མན ཅེ ཤིམ ཅུ ཁང གི ང ཅེ སུ དབ གི མན ཅུ ཆེ དབ སར དོ དེ ཡུ ཅིན ཁེ ལེན པང དེན ཅེ ང དང མིག ཐུ ཛང སི མུ ཁྱུར ཟི གུ ཕུ རི དོང བ ཝང ཛ ཉམ སུ ཅེ ཡུ ཁེ སི ཁེ རང མིག རབ ཅེ ཅེ བ དང མི སེ བ མེ དོང བ མིག ཅུ དོན བ མིག གང བ སོ གི ནས དུ ཡུ ཅེ པི ཅིང པི མིན དང ཁེ ཝེ རང བཞིན གི མིག ནས ཀྲུང ལུ སུ རི མན ཅེ ཤིམ ཅུ ཁང ལ ཕེབ དང ངོ ཡོ ལ ཁ བར དང ཚོང ཁང ནང ལེབ ཀྱང གི གོང ཅུ ངབ ཅུ རི མི དག ཅེ དང རི མི ཉམ ལེན ནང ཤོག པེ གུ ཉི ཕེ བར གུ སུ ཤུ ས ནེ ལ སུ ཆོང གི ལིང གོར ཤར ལམ ཧ ཝོ ཚོང ཅུང གི ཉིན ཅམ ལུ ཅི ཁ བར ལེ ཝོ གི གུ ཅི ཆུ ཅི ང ང ང ཉི ཆུ ཅི དུན སུམ ཡེ གུ གུ གུ དུན ང ཉི ཆུ
10: 列地呢，前年托在甲中国的闽阿东人给强谈几个级别人中送给开始。第二，抗日成为战争单的途径，操蛋走南边甲左单长来的。第二，闽日操练起个样，索家闽北谈到去的马日，强谈给熟悉前面托索家那座几个游行，操练起不谈一举必行。西屯人民的所在的健康是恰月。第二，最大种江姐咋当脱了街站区别，跑过松阳月。江里，苏姐大堂周围所在密集么？切这食堂，一个朋友圈里速度持续实施。两座草原三条块的贴近，家中外来每协同阿东三个托俺去谈谈，让俺谈多操练几个月。强子单图，将吃东忙不月，将给我通信行起来，熟悉进我谈，不会节目。马斯尔塔我敢不隐形说过呢我这盘给给兄弟不多呢看那人提到人中人的出面跨着提得不是个地呢看着这些提定了几个穿的进行器落日到我对不对中一盘呢将其举笔推最隐形张某年前被推运到我就记这么一把他主门是经住日早啊，经住几对几在几个松就算个四个月。罗松年西牌松对经住西年哪儿算不他？苏北人才了米你哈怎他？几在几个松一年西别牌三个月别，日给朋友穿年苏

0: singam denbe soja tidala ya nyam ngawe tyurim si chenyo ye teya jiru chedong gu ge chuji ri ji lo ne song nya jen hu jin gya da ngu zu zam si zen she ki soja che ye long o chul ha ge ring nya jen ti da mi ri ki mar sui chab jen che ye ten gi cha ra gi ge kha ji ge su ge to nya jen ti da mar sui che be le wa ngar si yong si ye 야젠티다키 랜종 쿠르요낭 미지라 뇌츠동게 메야 소냐르 체베 야젠티다키 미라 뇌츠동게 야젠티니 정종 화장 좀베 교조의 체지 대저 이나야 소규 카지도 야젠티다키 규버 동신 컨즈 세야 니리시 체문도 조시게 마세 야소로 바조 테바타 차와다네 야소마 소지야 야젠티드촌에나 미직 촌에 제시한 배 감사 상면 토네 소자 드리기 소년 토기예 나 세타 방타 메도 돈으로서 가네야 소자 디 게트 돈 심바 토기예 부진 드리기 미직이 촌에라 개진 균이가 퇴시예 건조의 교재 나 구미 치도 마부디 부진 테니 장노 부시 장노부니 세코레토 롱통주르지기 타사야니 잠 초대체인데 보젠티 세코레토 기경에 타다라 시우조로 지기 교수지에게 닌지라 매도 진예동 타라 시우조로 지도기 잠린 요라 장노부 릭칭이 하자고 호주니 기가 말아 용기 대회 주지시 공미 치식 할에 뒤에 교제남 장노비 교제 하장 서베 냠레 기저와 조류에 제주 체외 장노비 교조니 장변 키 원규를 제받다 장노부 참아 내려 전배 내 전부식 교조 지역이 남 장변 타 내장 포장 지역이 좁지 포장기 랭겐니 장변 타 규배 지역이 인식 내장 키 整住了塞吉巴特拉长长了松脚七八区没多期自去特拉四十多年前的事邱尊南给咱们藏马拉让咱就为联系约景长为了呀两个月铁给人接不你广告东西的事长罗宾娘们给你吧哈将起三不约景七真居住给你吧特拉各界别不给你多了点点给咱去的
1: 황제,장자기대자타대단용치배준치부치부진테니까제기내코나라전견자민바라티웨기야텀지버신시장자라니가체급황제,人工昂파르구치기장노비추급기송년라토비뇌지동토비 이내야 이내야 콘조의 컵티니 대주의 지대 지그림에 최지티 너수 첨부 요구여나 컵쪽사라 짬뷰였다 서주랍니다 새 콜레토의 수지의 체슈기 우동 소자식 내야 너수티에 쇠도 매바라 교육이 하대기 수지의 체중 가르시 이내야 장노비 첨뷰지도 제네 张琪所编组前的张咱了送给这个月。

간사라 포르규 지신비 소자티 미리기 손에나 개간 시도는 치 만주의 숨지직 잠기 세리니 부진 대거진의 중시 콜로 용기 가족 구비 경외 타 가족 뒤주 태행에 로도니 장노부르 때문에 시주로 지비게 얘네야 다제 장노비 장보로 진용도 조심해야 돼

0: 교화 대다기 장노비 세리타 장창 대신 기베라 쇼겐 대피 개디 보생 대리라 송접 자교로 낭조 마체체 아주 흉어 서비스 민티 매바 교교시 슬링키 자단포 큐드 지겐기 칠레지기 소자 지부티 소대 지신데
1: 관저 냠도 세츠와타
0: 냠도 장기 사고나 숨겨 지신데 도쇼 체외 소자 디다기 생계 교조 출신이에요 지차라 자민댕기 담에 생기 참아 필링토 초대 지시예 퍼센카 모세니 시기 양배 탕숑키 셀순기 세츠겐 시시 생기 리뷰 지제라 제게 야단 고주장 심시 테니 세 고레토기 수제 체와 앙이바 레베 지르지기 소자 이모 세 교대 지겐기 치레지기 소자 지부티시 생계 교수연은 생계 순주장 여지 머센타 척규 미지비 포센지컴 딜레마와 뒤에 관저의 랭겐이 생계 사고나 순겹체에네 젠수와 체력을 떨어지듯이 생규낭이 통신이 모센타 생도 인식 모센기 교조낭 개진기 내법수 관제 생조 소정 제바다 냠도 은양치 교도의 제바티 생계초로 대단한 대자 개송도

조마라 자오 하장이 마고 이게 제만 요구 제단난 조마 세수 제바다 제만 요구 자젠티 조장이 년담도 겁내디 이내야 코저로 급급스 마도 남포 있군요 총매 关于团结前年帕主流都不秀穷的动漫卡帕主流军舰没把了前年帕面所动力的重门你即使中文先不行重门塞过来托你不可见习团结的 关于初队可以就没来觉呢重门你没懂你中文是谁因为呀

0: 토르 쳔베 총매 디륜기 체더 뱀비도 바라 큐르데 테나 세 코레기가 말하나 주와 쳔네 총말라 티베 체웨 님베 체시 머시 총마니 규동년의 레베 소자시 민기야 게데 남식 소자 대규바 동체 세제 용수 초규시 총매 세 코레 토군요리 상마라 슈킨 티비 苏在穷为不见提到你血玫瑰杯求助特殊开发信息。西蒙尼做菲林格扎丹特西基切为唐雄开拓错对记忆。孔祖尼记者人心切为苏在信息马特娘对切就入高明。求助苍马拉西蒙去年就这样开始。 게르게 투스 세모기 김잔티 세리 초와라 테헤 컨제 닝스 서지 기미바 교비 세샤지라 리뷰 지제 갸제 추자 책이 테르덴 뉴르도 커섭 제국이 세모기 지 가장 너비 여지 리미니 잠 심베 테르메 서오기 응응에 타다 뭐 터기
1: 看着做布加拉塔布鲁巴给这美美所在所谁所惦记的所在天地施工主角的开别普朗塔通常你看着对面一个马赛掌握了国宋塔塞萨萨提醒吉日巴级别其实也不是谁看着做错别独先还将什么月别 Nyindari Rimyuki Soda Chigen Yuejin Tidaki Kimi Choro Jawoyu Nyozum Pichayba Chigiyue Semongki Dungmin Shieta Chengjun Giezam Gisara Tontoki Yuela Tana Nyimaraya Tegara Tatoki Yue Tini Junzei Shishi Gyumzei Ningabani Chua Kandene Tuenshi Jin Tana Namge Tonegya Tuenshi Soda Wei Nyeda Damatha Kumi xian cui chai ma ra ka ba ra qi. Tieni, tum cha jian ki cha la qi shi.

세몬기 디레 토라 지나 용에 거제 도주카지 고 도기게 이내야 도주 참아 고 도기메 세모 망체외 고 싸워 주네 로지 직진기 세리 되기게 주 세리미 젠기 세리 최외 고급 통신

주의에 소접체 세모야 송예래 타기미 탄주 소다웨 녀가 도시 세몬지기 주의에라 카데죠 토기미 이내야 세모티리기 균토 냠토 먹답치기 주의 세르미젠기 정이 마르제 체육에 세모 줄하고 타고르기와 시도토기

다들 송년에 타러와니 원에 롱도 교바자 하시 년그 체외 고려 대제능 세몬츠 냠내라 대내 치다능 김치 야기 체징 냠토 젠즈 타다나 동네 치시 예를

0: Tiring anzu lo yeba zhu hamdi, ani lemba gaji, jili na lo liya, bola mola liya, kunju ni, ani nyongzo mune di kandere dosi, daga zhu.
1: Di shabsha zhu, odi jik tsu dosi dago nani yandibwe?
2: Gyawo shushdu wala.
1: Nase?
2: Yangwo shushdu.
1: Chana lemba di tibu dwe?
2: Da di hao ma shu wala.
1: Di lo yeba zhu ham, an kira liya kuya yi.
2: Nase, nase.
3: 한국디나 티톱라 보여시라도
1: 제제
3: 파과도 공부제 되잖아요. 양모시오도
1: 그래서
3: 어 대외장하나도 야가 차오다 죽을 팀이나 오늘 난다 용서되면도 봐.
1: 다체나 렘바디 기란티부도 왜?
3: 아래 바도 사직 사베니.
1: 다 기란 체가 틱스들레 부야 얘기란.
3: 그래서 그래서
4: 너 한국디냐 건달람 파고.
1: 라시텐덴
4: 로지바도.
1: 어디 기란가 추브다갈람사 티나소. 너 기란이야 내가 부위.
5: Jidu khabar, lewar ye guji, chu chu jik chu, chu chu jik.
6: Yamin kimbe nukhung tibu mepta, gona guyu kor soge, yamin ni chun tun si, gyobu qingpi tang du pipta.
7: Qingpi tang ni, nanyan di tang ki qile xipshu dine si yin la, gyayun ki gyuji congda si gyan yin. Penjong su lo ju yen ki congkang yinbe che yinbe, tu lu debu yi qi nang cho.
6: 清比堂기 튼세 清比路니 계급기 清완라기 유비 야매 나츠주시시
7: 지신키 닌주랑례주비 면주티 수풀너 숙탕 쇼르균 강야매베 토니 꾸니기 너콩상토 원튼기 릉교탑랑키 면주 너콩키 자왈게네 내년체시투라 면주키 규심낭 컵야매구라 너콩라 심피주미구탕 너콩라 샥주양치미구비 대신 잠배 고네 내 년체 시토 체력탕 튼배 고네 너콩을 장저 체디 내부탕 년체 키 너니 장세 체네 야매 김배 고나 와탕 구유 코와 소키 너콩 미데 와 나초 용뇨 차기 용토 칭비 탕토 페탕 리미토 칭비 루면 추 냠린 탕 리미토 나동 푸니 냠린 체초베 야매 니츠 튼치 교부 칭비 탕토 페탕 균통 야매 니리 탕 대외 정신 키 야매 니라 팽부유 Yame gimbe, naga gu tang, nechu shuruwa, chichor nyamba, go na wa, gu yu kwa wa so ki ne da la, mikse ki penyu dian yu. Lase sanne, lase nyang zhen lam fu kang men kang ne du bu sarbe ka zhu, qing bi tang cong kang. Kaba ang zhang, le wo ye gu qi, chu sum gu chu sum. Si zi sanne, si zi sum zhu zi ku, zha di gi lam, lam si du kwe xiang ngui ki, lu mu tse di ku ka zhu, qing bi tang na nye me zhe cong kang. Kaba ang zhang, Lewo ge gu ni, ge dun lewo ge, si lewo lewo. Loke sanne, loko chonggir ne dung chu, gwenbu lam loke lupchung tangbu ka zhu, qing bi tang cong kang. Kaba ang zha, lewo ge gu sum, dun nga ni lewo, ge gu gu.
8: Omo, qime qimbadi, gari qimele.
9: Bala!
8: 你妈是个月的巴拉吉兰给妈的脸巴卡里不及提不难的妈的什么心不切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

0: 야 민기비 너군 디부 메바다 너군 가봐 너치 약스된 봐 고나 고유콜 럽칭이도 로스틱진 제모도 와서기 야 메니 추튼시 겨부 칭피 당도 피타 칭비 당기 튼세 칭피루니 계급기 치와라기 유비 야메 나츠주시시 지신기 닌줄레 주비 민추디 원투기 릉교 탑람기 고니 민추 나공기 사와게 돕라 민추기 규림랑 갑갸미 고비타 나공라 폭도 미베 터니 쇼균 강야미바 야네 상토
1: 균통 야메니 리탕 대외 人心기 야메니라 편부유 규림용라 셴셴 유비 셴셴 뷔치라 겐린유 카바앙자 레워게 구지 추숨 구구 구추숨 산예 라스냥첸람 후캉면캉키 네드부 살베카지 칭비탕 나녜 디탕디네 시그지 루무체 디쿠카지 칭비탕 나녜 메제 총캉 로고총게 네동치 권부람 포가룹총탕베카지 칭비탕 나녜 메제 총캉 여튀기야 니메 차와치 나공 흐롱당웨 장슈슈 로게 파주 니고 치쿠디 습토 사퇴 넘시키 캐줄로 민네 세유라 니고 키 뉴비양 쳔부딘 유베 나공탕 니콘 커드 켄양 참부유 리지바 균디 총고서 치디 켄양 참부유 대외 니고탕 롱고 철초 양고 토블라 수보 켄치 수체리 부신 원토베 마치 모동 양갈 부신 원토 칠루드디 로게 파주 니고 치쿠 당바낭탕 여튀기양 니메 차와치 나공 흐롱당웨 장슈슈 로게 파주 니고 치쿠디 습토 사퇴 넘시키 캐줄로 민네 세유라 니고키 뉴비양 쳔부딘 유베 나공탕 니콘 커드 켄양 참부유 리지바 균디 총고서 치디 켄양 참부유 대외 니고탕 롱고 철초 양고 토블라 수보 켄치 수체리 부신 원토베 마치 모동 양갈 부신 원토 칠루드디 로게 파주 니고 치쿠 당바낭탕
2: 他呀，张阿姐啥？张的来多少都住过，张阿弟是几把开呀嘛嘞？然后罗亲戚的嘛嘞？
3: 韩立芳的白居单吧，爹拿个橘子做呢，人就没面子嘞，车站站了跟亲们都拉。
2: 张哪个？也不是车里，宿舍在门口的店家韩立芳白居单的这个人，都是刚住上去，婆婆单宿舍在门口的呢，就是地来人自己婆婆单，俺的出血单呢，出也不是邻居。
3: 这要我是啥啥，东西也做够下了。
1: 你让了白居单呀的韩立芳给吞下三百的人，去了呀，你们屋里呀，忙忙兮兮的，南部了呀，南部帮部，也不是要的。
3: 韩立芳的，我那也要多。
4: 韩立芳跟踪点的，俺们那个班的，工资也不是那热闹。
1: 他是温州传媒掌柜长韩立芳从康，公司彭龙书。 미주 선배 워 한리팡 총캉 링골 샬람키 계급 록체 카츠 한리팡 총캉

0: 然后呢你接了你这个地方呢这张是几个字一下然明还是呀你明那一些贝拉四个月那还是吧那个人啊那这个那个那这冲下去的路中间啊然后呢就是下车呀干不约呗干不约下车卡车呀干不约约吧啊然后呢现在呢
1: 초부친구들이 투진디에 투진 컨텐츠를 지어요.
2: 보고용원은 자신은 응안저게가다 잡으시지.
1: 아, 나 투진기 투진디에 능이 잔을 낙다 카체우스다.
2: 응, 응을 안에 배고선 제지 제리사.
1: 초부친구들 낭서랑 용종 가봐이 메싱이베. 태인의 랑게기 창초를 열다. 그게 양신 갸치외 자당 유베 따놓은 룩숨 망부유에 마치. 그게 초부친구들이 나 시에 단 셰브로 캡슈어시. 제는 샴라 콘즈 오자치외 첩듀는 시시드.

미 창문이 랑소수디 당기 긴쿠와 앙탕부디 타체나 강저체네 능이기 디탕라 긴송치구삼 남군기 초외추 삼긴낭둔카 니바도 주투바구 라파 양스주와 따도 클롱코교 용마치바 카레게바 지투르주바 미신당 지지치급 파다우 참조바 로탕 흡지교고 카기보이바 디당기 초외주람 균형치바 초주 뇨고윤구 토낭치바 서동기 쥐람야바 류제원참제와 千日 주둔라 지송슈와 타마봉와탕 차라라 추치바 디탕 민비에 쥐람 토르와 신비에 키르수야바 지조기 초외 구지야바 캐시 키랑 겐수레군탕 지조 편디레군 롭자 맨캉 킬레 치제 주기 서치 총르탕 총르치무소 조내 쿨공탕 레군디 레드바 인치 닌다 니바투 디탕 딱제 치구 캐시 차와 게바탕 로야바 류슈 미바 미군 나와 소기 내다 유치 투도도 면주 치구 강변 남기 쿨유라 닌다 기군치네 롱 쿨뚝 치바

0: 마유게 레냐 탁랍 쳇브지 키랑게 관심 아니비
1: 저종수 저 타부도 교야 마유게 제지 샤유지 이내 타부도 그 가르성부 유명이 심어 쏠라 신대비도 라니에 부지 니에틸 다셰시데 내 라이 아딩메바 이내 마유게 니에틸 로춥찬데 프다 Tengnye nungtu shio me de, tachi ma yungge nungtu shio sing ma zhi. Ngar su su jing song sa, jung zhe di ngare tang li che guo shu. Kisi nye ma yung sam shi ma che de, te wei sam shi chi ma nye be mi di, ngar zhi.
2: Jin dong hou la, sing gang ge yu de be.
1: Gong se lu zhu.
0: Lo tie tu. 봐라, 그럼 굴레 가자.
1: 매, 나 공세 조유. 오늘 직접 잡아라, 나 호주 중이. 刘铁浩, 요구刘志당이시야. 제사 호주에게 뒤송 세시 강조 토르던 유저 와유. 레스.
0: 俺路不脱脚，怕拉也别送那去。空间没有了，什么人都有。俺屋里很少去，过年我先别没得人米多。俺里说难打赌。听我空间啊，什么人都没多生意。他的年上端端年光了，什么人请米多了？永远得涨米多。
2: 张帕罗面呗，谈得空气了，那边却被米借用嘛的。
0: 罗面，谈得罗也对你面多。那，军大有不大，你不有对，你怕钱皮呢？光了恰罗修土时，谈得罗面的对你有嘛事？

0: 광무소 계란가 산다 갈수 봐.
1: 강배 가든가 쯔다.
0: 랑디.
1: 요시다.
0: 같이 가.
1: 잘라 실리지 중이.
0: 가르링이 야 광무소 라잘라 할랭구요 과주가.
1: 아.
0: 과주가시.
1: 많이 주입지. 공생물 컬리기 없다. 돈도 외국 남자 구입된 상무 많이 오게 재미 스케일링스. 예발라 공장과 뇌계수 미디 갭두체자 공을 폭도시라 진짜 예발라게 송리시 칠 자우자 퇴부 중불레 시라게 동해 사송기 장례의 세슈 나 잘라실린 중이
0: 비오
2: 니에브난거

0: 제다 담아 여러베.
1: 요 말이 관자 대소녀 여리.
2: 네 남자 친구들 대체 먹고 리뉴유라. 심주이네 먹고 치뉴유. 네 대다 맞춰 찾고 리리디. 등을 더 쉬어지다 지다. 남아 신신의 셰피나. 규제 붙이다 개 요마시. 맞춰 찾고 제대 잘라 대소.
0: 네 저러 다쳐 참마차.
2: 맞춰 통해 섬주디. 뭐도 버리라. 찾고 배식 그때 이메. 뭐도 버시. 제자나 저 찾고 제대 쫓고다. 또 수수 두시 또 스테이.
0: 대주게.
2: 가쇼.
0: 교례 드리시에 배게스티 니브치.
2: 나서도 못지. 너 장면쯤 나라 맞아가 나와서 코톱지.
0: 그래도
2: 맞추 찾고 리리나 균도 제 매배 찾고 지는 유마시. 벤차자 미게 강바자를 찾고 지. 지구 지게 하듯이 맞추 통도 미도. 제 주배 년도 유다.
1: 뭐 제
2: 교다. 야나. 맞추 찾고 지에 뿌리게 강바나 대도 유.
0: 가슬에.
1: 뉴스엔지.
2: 맞추 찾고 지 규. 수준 송보된 수 있네. 지구 주구 유배.
0: 롤러 먹어.
2: 이지. 마음 위에 맞추
3: 周全
4: 侯爵，康萨 我们也要吐吧，该不起来去
3: 啥意呢
4: 提里内松让个地送国家来个 你也研究的
3: 你也把那个人来不来
4: 刘铁浩遵守投稿章节 谈到了这当下
3: 人家还得有个这事情去
4: 你要休息
3: 强迫姐得念一百名吧
4: 용아, 나 시내 계획 말이. 동의토, 나 배드 랑칠류.
3: 배드 니칠 때 앱스 가스래.
4: 장난에 카체 앱내서 입체 대비. 돈도 지러, 장님도 신전에 치민다.
3: 니, 니한테 제 큐는 하고 뭐죠?
4: 장게 하고는 나 레이트 시고 앱 매봐.
3: 용아, 니자 나 대대 그 유바 장게 신규 있기지. 제자랑 갈래 갔어. 아님도 불이 왔다시가 주다. 줘.
4: 나다 먹어. 루미디 결국 다야 맞고 도와.
5: 집에. 할로.
4: 연배.
5: 연배. 지지.
3: 저를 저거 주시디 빨로 잡서.
5: 영아.
4: 지지. 叫喊啦.
3: 할로.
1: 叫喊啦. 감사.
3: 응. 喂, 담상이다. 당황공수영한 주 찰구 잡대 롤친샤. 담시에 제약의 이기된 조섭주 겹샵이나 빨로 겹초가. 더비야수. 도타르, 고도일러 주롱비게 다르의 찰구의 머신 소녀대 랑빨라리 쓰고. 아! 예빨라겐 로마고 찰구 나용시. 드리, 하체비나. 디녀 세브라시모죠 이네 니자 지롱러 능구르 싱차부체 준다윤녀 미상템자 호주에 나께지만고 동마섬아 계속 다른 안주 찰구이디 랑바라 공주공시 랑세므날게 삼민도와 나주 사치대니다르시 니제대미 찰구이체 갑주이께 레가체 가리체두리 니무데 고야 체드 마르베 다시 니에발라 제마토 비나가 셈나라 기부 용미도 라게 싱그르 봐 영아 저는 갈로 됐어 라레 어치시
5: 저티하 대기고 디콘 바베고스네 카제베 질 순도리 나스케 두게
0: 쉰타 요거쇼 디콘이 니 셴나스고 입다가 고여밥시 에다 쳐제 칼리니 모쟁 안 우게 갈래 무스고에
3: 자 다른 아주 탑주 근처에서 되냐 임바
0: 아리 계속 니 당 아님도 용체 가르시 입래 아 대주고 배송하 샤고 셰샤 나원 조신 수준 칸이 나지를 열사 선이
5: 水准看的卡住在乎的下跌住过点点用过的先是个卡住在乎心病呢没门不切拉不加点不要了呗
0: 妈的求了两百一百啊迷茫的拉不加点有些迷茫过送上水起来点点有了
5: 用啊谢谢 Shes.
0: Ya ya ya, yosu. Se sa su ne gors chiga chi, sa cha das chiga zhu, zhba? Karche so, uri dan ya khartu. Hale, ni ha khus. Nga le ekchi du la gyazi nye shi, shing yu be. Tuenda zhu be chi le, mi zhi ra gyazi zhu zhu zhu. Yong du gui.
5: Yong a.
0: La gyazi gdu wa.
5: Sigi, sigi.
0: Ya, so so so.
3: Yida.
4: Wari, ogu lak shep char te du gui.
6: Char shi la te shi a. Shangi gebe gupti kol da, shun nung di ya zhu a.
4: Che gui ngay zhiba. Yamin nyerang nye si tu si zhiyo, das chiga zhung min da.
6: Yuk shio, si zhung khan gyo khar tan zhiyo yor rwa. Nga tung du leng shi ra yu.
4: Ngam zha din zhi qiong ma zhi, lulu qi xi. Nga si nyo si gyo.
6: Nyi gyi.
4: Nyi gyi.

0: 야, 고셔. 감사.
1: 감사.
0: 소세나가.
1: 어, 네 간이 세니. 네 간이 되대 거지.
0: 어, 계란 간이 드린 캄블로스.
1: 아. 캄블로스.
0: 어.
1: 아, 씨. 나 잘라 얘가 요미. 되대대. 잘라 망고시 파테오유. 다 근제 전에 근제 아.
0: 어, 공모서 계란의 세바 견제 좋아난다.
1: 다리. 가봐 좀 다르 봐. 제제제. 가봐 좀 봐. 가봐 좀 봐. 어, 야주 야주. 야주.
0: 상가 상지 제자 거기 위인다.
1: 야주. 영아, 야주야.
0: 괜능 맛이.
1: 가봐 줘 봐.
2: 영아, 영아.
1: 야주 야주. 좋아. 진짜 진짜. 네 주라. 강배양자 하스리스.
3: 레고고 니니리. 정아 이지지다. 도스고 봐도.
1: 줘. 줘 줘 줘. 다시 가 줘.
4: 샤드 체경우나 샤르디 크네라죠
5: 나 건데 유엽디 말아봐 가봐요래
4: 샤가 겨우딩아 고시다 펜첨 토쇼
5: 또스네 시에초리 니에랑 로봇심은 딘데 체자 나 아직 깨스 정말베
4: 지지지 문에랑 리아스이다 야초 야초아
5: 야 샵다인다
3: 삼계네 룽부당 꾸윤기를 와다라 다리 짜시베 니무디 난왕주기스 저가 시내 간주당부지 초초 망고폐자
6: 슈제우에게 징수
3: 간주당비 제고대 슈야 중부디 나 가보시라죠
7: 디스님버드디 수중하나 더유민리샤 디나네지 류티어허 잡도 옌랑바르구용 허주엘 송교야우치라
8: 예신수
9: 로딥치시
3: 접수 재미내소 레메창매 삼장 망고등 로스직딤게 수중하 조야체도 배주시라체요지
1: 주시팅 가실 수업이다. 다리 주시디 약속 써야 쓰기.
2: 이제 좀더 소식 겹사.
1: 뒤도 균열어 봐. 야, 균열어.

0: 他呀,他啊,其實。
1: 这样我是查一下,东西也做苦下了。 미주 삼비오 한리팡 총캉 링고 샬람키 게컵 록체 카트 한리팡 총캉
2: 드링 안주 로게바드 함디 아니 레바 까지 질리나 로리아 볼라 몰라리아 권주네 아니 묘소 모네데 컨데르도스 다하죠
3: 데 샤샤지 어디 직서도 따로 나는 건데
4: 대우 수수도라
3: 나세
4: 양우 수수도
3: 저는 레바데 피부도 왜
4: 다디 하고 나서 봐
3: 디 로게바드 함 아니 기라리아 피아이
5: 한국어디나
6: 지도 카바 레고르게 구치 추추 직추 추추 직
1: 여튀기야 니메 차와치 나공 흐롱 당회 장슈슈 로게 파주 니고 치쿠디 습투 사퇴 넘시키 캐줄로 민네 세유라 니고키 뉴비양 쳔부딘 유베 나공 당 니콘 커뒤 켄양 참부휴 리지바 균디 총고서 치뒤 켄양 참부휴 대외 니고 당 롱고 철초 양고 토블라 수불 켄치 수체리 부신 원토베 마치 我懂养干部行为图 卓当也不明白有上企图。泰迪兄级别他们听你养心希望他们提顶秀气味恐怖也对敌心级别从来是用你出不错恐怖部队他从家给别个钢板超用你得叫企图贴住他们着银别他们着给他别给别心这米泰迪兄级那么给起不用出借级别提亲了起不错提亲这么用我他得他昂昂昂昂昂昂昂昂昂昂昂昂昂昂昂昂昂昂昂昂昂昂昂昂昂昂昂昂昂昂昂昂昂昂昂昂昂昂昂昂昂昂昂昂昂昂昂昂昂昂昂昂昂昂昂昂昂昂昂昂昂昂昂昂昂昂昂昂昂昂昂昂昂昂昂昂昂昂昂昂昂昂昂昂昂昂昂昂昂昂昂昂昂昂昂昂昂昂昂昂昂昂昂昂昂昂昂昂昂昂昂昂昂昂昂昂昂昂昂昂昂昂昂昂昂昂 ham cha ji nyu na cha ji bu yu yin
6: mo ge pa zhu ji guo ham ni ji guo tang yang ju gang tang la ming ni qu ge qie ba xi yin hum di tu la ji guo ge nu bu dian yu bei sang wei dian bo zhi ne ji dar guo tu la bu xing dim xi qi wei kon bo yun jing bu yang ge le ke ge mei ti wei ham wei la qie zhu tang tie du guo tu ge nu bu dian yu bei da jie qi di ting er jing guo ni cha ni la guo ge ji guo chu guo ge yi ma tang
1: 他的餐饮了果然阿比古就好给了准备个品种罗杰帕主尔退给一样你们操啊起阿公和龙当位长修修罗杰帕主尼过去过的色图萨推那么细给开去了命的所有了你过去女不养钱不点预备阿公堂尼空可对群养参不予日子吧云点冲过所起对群养参不予体外尼过堂龙过七七养过图不啦
0: 苏布尔群起苏切列不行文图被马切我懂养干部行文图起了主队我给爬车你过去会当不能疼明了大姐前年明年给年个列车毕竟避免堂铁位人心给明年中路苏里面在新旧康堂迎通参在娘这期明了七这级别七心七过比喻音明了大姐前在明年给年团委员线图不了肯穷给我找你死 毕竟避免堂铁位人心给明年中路苏里面在新旧康给按这苏德给面具起的三十多队员警开连帮店捐个堂明图张西木久则语 Kurni Tongwa, Wangza Nyamsu Cheyu, Kesi Kiran Mik Jebji Chibata, Mi Seva Metongwa, Mik Jutunba, Mik Gambosogi Nantun Yuzi, Bijin Bi Mintang, Tiawe Rengsinki, Mingle Jonglu Suri Menze, Simchu Kang Pipta, Moyola Kabarta, Songkang Nang Lipian Yoko Jungabju, Jimmy Takjeta, Jimmy Yamlin Nang Shope, Kuni Pibar, Gasushu, Sane, Hasa Chongi Lingor Shalam, Hawa Song Chongi Ninjam, Luji Kabar, Leo Yehuji, Chu Chi Nanga, Nani Chu, Jig Dun Sum, Yehu Gugu, Dun Nani Chu.
5: Hobji Gibatang, Naju Timba, Nakambusogi, Nakun Tibu Mizi, Yufa, Nada, Nawe Suchu Kala Pita, Wendu Giji Jelly, Jimmy Shipjeda, Yamlin Nanjola, Gunilla, U Jimu Dilla, Yenzeki Sunali Trivi, Ditanshi Chingi. Nawa Nasudonatan, Suchu Langba, Nawa Utrava Soki, Nawa Tibu Mizi, Nada, Nawe Suchu Kala Pita, Wendu Giji Jeda, Chileki Lanzetone, Jimmy Shipjeda, Yamlin Nanjola, Yufa, Nada, Nawe Suchu Kangi, Nawa Mogota, Nawa Zangsi Chine, Kila. Deluki Nawashi Jingi Yufa Nada Nawe Suchukani, Geyongi, Muji Tempushigi Tada Kawa Gibji, Chilegi Shabjutone, Kiki Nada Nawe Nedula, Dakun Jingi
7: Yufa Nada Nawe Suchukangi, Detan Chisim Chikubi Yuyi Nada Nawe Nedukala, Tongadu Pimi, Shibje Yamlinanti, Gor Gudan Gursu Gulimiku
5: Hasesani, Hasujongi, Chingwanchu, Yangje Holam, Kabanja, Lewaki Guji, Chuji Sunga Chijige Shizisani, Shizujongi, Sumtu Chu, Tatigilam, Kabanja, Lewaki Guni, Gegu Nanga, Gugu Chu

0: 아무라 등기기란 게 미에초를 안 하자 나는 같이 되지 매버렸슈
1: 니에만 아래 내초에 진예를 치해주 랑바보다 안가 가가치 뒤 미창매 오고 치해제 로십조 레조유 내 가가치에 위는 랑바보 내심이 야호든지 르마르시기 지대 내 가가치에 위 수소과 소화디 미시엔게 섬시 체토우시베 제장아랑조레 수수부 데모 탕마다 람로 좋은 승부지 제대 랑게 된데 규메 소아치게 도마시 제자녜 우주 경매 심나네 호제 略통민두게
0: 라 마지 근데 하리네 호제 차 하리네
1: 까메 까모도 외츠도디 녜데나 렐 강고데 규지

0: 내다 제산에 로미베. 깜짝은 게. 라이 깜짝은 그 미야 신기유. 들랑 라이 님도 또 스테도. 선이 마사 좋으자. 녀수 구간게 처부상마. 나 현란 제 대도와.
1: 라슈다. 나 저 터그룹에.
0: 녀발아게. 소소된데 터구입에 섬로디 키교 말숨게. 돈도시 이게나. 고조 진도체가 주디. 세미나리아 탑쇼쿄는 삼미 콘츠 세미나라 대규 콘츠 정다 제베 제창마 배주 단토나 다게 주워스 나라니 그 단데나 버티 티체시
1: 김저도 제장 나라니 규그라 친제 스스 배주 제베 중제디 십제 제바 지규레 니에 되나 더링 아주 카르팅아 잡 투브 코레 탑리 승비 아스 돈도 니에 징르디가 Samyule dewe nezu tuan sihir sa.
0: Shang jingru de. Lu ye chua.
1: Rashu da, tanda rana pala bige gandir che deyo na.
0: Nye pala kong, jenlong la gashina nye mi chiri. Kong tanda, tu sab la ni, siangwa gu mi la, gampyo na je shu yi giri.
1: Samzu che tu ba.
2: 哼，迷茫过几个，算不着一点不离的，偷偷打劫不打我些。啊，记得好了，我们做。听说那个杨姐连续去的没多，农村我也塞退不进这松下个逃避呢，想着兄弟的俺后日如去我马的，偏偷不干劫没多，没有。
3: 有事就行。Let's.

0: 괜찮아. 괜찮아.
1: 진동하라. 외국선도 조지스.
2: 외국선도 응아 승원의 시에나 조탄을 치르봐.
1: 도스리, 니키랑 공개매 없이와지라. 남자디 다완 군세라스.
2: 디컬 성구리.
3: 남자디 긴서라.
4: 남자디 소라스. 와!
1: 今天就故事全是的，这只阿三两下，这得大王故事全是的了，还有一个咋？苍白点说有些，光给面子。小给他的那边什么事都控制了呗？那是兄弟个人。
5: 那得人呢？现在啥状况？哇，先出去，走。
6: 拉起马拉，
7: 拉起马拉，
8: 对对对，
9: 连队呀，我这个走，走走。

0: 喂 Liz, 히란소다 Liz, Liz, 你跟着许若秋 Liz, Liz, Liz Shins, Shins 金东红了 지결려게 기랑 공세가 되배가 되다 개침 쉬어야 유속이
1: 콘스티게 가르치녀래 아 레카리 이내가 개쇼르베 만예 소접조미도
0: 그치 진도 홀라 랑다 뭐할
1: 상명아 내 손하여 고대여르베 니에 진소 참여시를 죽음하리
2: 유제

0: 판다 믹스일 교시라 치미도 모두 뜻이 채우리
1: 상을 사용 봐
2: 저 청경아 카발레주 지상에 다가 요비 진동 흘러 흔지도
1: 단도 잼수 있기리
2: 은지라 갈 송도
1: 갈래 가다 주지 류상문 낙서시야 송기
2: 심지마치 낭다 용마지
1: 렘사모 하유 드균의 공구수로 드라마 잡지 얼굴 고고제 대사시 다리 콜라 남자 드라마에서 보도 준비죠 시험도 겨우드제 요구마시
2: 잔 렘비 요마지라 콩게 잔 순도 유기마지 진노 허랑 와스고니다 루경구치지
1: 수수 비디라 루경구드제 나과이 메바 콩구수 데메나 나무수노 소송지 오늘 전에 저기 냥가스네 신고야시 티콘을 공부시나라 전부 돌뜨네 니 도나망스 약근 좀 먹으시네 다기 코님도 메가 랩다가 롭시라 겐주 마티제 아르큐는 띵미도 정말 안 입고요 인다르시 레가 너 님 좀 마십지 콘을 공부 잔라 레게 죽음이도
2: 장칸 시오마지 마다리 남자들 아르라사 친동호라코 수수 불루쇼 나자 심도 개 용마지
1: 나무네 의구디 개가 통나 승비 이내 수수 나무 공세 야구마 주는 삼년 수월지 수 이내 수수 나무 공세 야구 주로 지는 승고지 니아발라코 시그 용차샤
2: 잠발라 칠마 데비 또 개지 승민도 상냠 용대 춘자 대리장게 빨라 삼시치 두고지
1: 이내 수신세
2: 지수 다산 멍땅 마지 탄다발라 려우첸 치청 마지
1: 예 오마치네 수요 치지 너무도 람해봐 왜 글리쉬다 가르쳐줘 연락살리
2: 같이 써, 내서 갈라 써
1: 여봐라 군용자 공신을 생겨야 되시야 니야 탁주시 같이
2: 천장 유시 너 대우치 니 대대제 내서 갈리 내 가발기고
1: 용아
2: 파친 수구수주의 도로지 밀수입제교
1: 용아 진드랑 갈래 수였어
2: 周全
3: 格雷克斯

0: 치우 웹지지 봐.
1: 공신 안에 계란 깨부슬라. 그도 예발라 깨봐. 아, 제 파시다. 아, 수이 봐. 수레. 이거라. 공신안에 미치게 녀발라 제냐치드. 범지경아, 급속으로 제쳐. 뒤라인비. 맞아 내 맛이야, 가림바.
0: 뒤에 제가 주래. 시린 개민도.
1: 제가 발라 이런 게 가서.
2: 아, 씨. 클리치다. 숙십시 개비. 나 돈도 랑가 바버를 왜 아.
1: 쉬자 쉬자.
2: 녀랑 태고. 뢰치 우고 취시디. 장게 세베
1: 아 주시디 네 찰고기 멍시토 보장하게 성면에 뒤제 수입시
2: 뒤제 체내 여우지 다 견체부키에 도도와
0: 뜨다 네 장진도 허락에 네 능그리 쓰셔중아
1: 네 발라 중제 우먹시 공에 나 떠는 맛이 주발
2: 나 고모메다 푸바블레 하그치 도야디 차와 상고지 年年没得卡斯苦面，让个新个月面。当俺年没借退把工队没多，凑小的。天里那说，让这荣族专给三桂林先进动着的，但年过年去追起个耶。
1: 巴拉，今天刚没读书呀，去查书。他到公司屋里检查去。 다네 소 나치게 마시 나진동 잡시 딜레기랑 공에 오제 쓰나시 근데 가게 나 마시라 두제 게나 와메 간교 구수디 오제 쓰나시 나저 공세 돈도 기랑 고요도
2: 보고디 단들레 진진도 뭐 마차고네 카데버 카수 신금도 더비야니 시이라 요지 야죠
0: 나
1: 와야 차례 신다면은 니를 공에 쓰나 감히 송하시
0: 문에 롱모베
1: 문에 롱모호 니아바라공 정마시 샵주 남해봐 니를 칠 대제네요 윤탁시
0: 등은 상매 지금 홀라스 표고리 하지마
1: 저만의 샤호스 표다 탁시 뷰스 표네 겜두
0: 정게 안내 리에는 예 표뉴바
1: 용아
0: 뷰
1: 哦
0: 让 把 老 头 家 娘 子 到 公司 来 唱 吗 让 起 这样 起 着
1: 公司 做 事 的 你 那个 妥当 起 的 接 了 起 来 今年 是 点数 姐 姐 妥当 接 着 我 上 去
0: 请 不 从 请 起 自己 这样 一遍
1: 请 起 自己 这样 是 我 吃 过 起 起 着 吧 你 妥当 起 来 贴 了 用 去 那边 我 心里 你 也 点 了 这种 他 点 那部 的 这里 看 呀 你 都 吃 不 起 地 贴 了 多我做金牛起来的，多当起路去那儿做事。今嘛公司加急的，都不休息了。今大姐忙死伢个什么？起来个多当米呢，最这样事。当晚的，从夜晚起，老个说事。
0: 如果那我听着有了什么用了，老爹钱不休息多啊？
1: 张学的，夜班了的，夜班了，明着明个，再干过来个。我肯定这是对不起，你要我再送过来吧。等到你军队去，忙我你不过这会儿吧。
0: 什么讲人事单独啊？
1: 什么你怕都讲人单独的，你忙我给接信来了，让来催我的。
0: 钱呢？我过个面呢，注意的。
1: 儿子，转钱呗。
0: 注意的。
1: 有事。
0: 拜拜，Bill。
1: 拜拜。

0: 허브지 개바탕 너주 된바 나 깜부 속이 너공 대부 미지 유방 나다 나외 소주 강라 피다 원두기 직제리 이미 십제다 냠리 난조라 꾸니라 오 지무디라 년제기 수나레 최외 대단시 진이 나와 너소 동화당 서주 랑바 나와 우주 잡아 속이 나와 대부 미지 나다 나외 소주 강라 피다 원두기 직제다 칠레기 랑제 토네 이미 십제다 냠리 난조라 유방 나다 나외 소주 강기 나와 먹었다 나와 장수 전에 깨라 대륙이 나와시 지니 유방 나다 나외 소주 강니 개용기 무지 참으시기 다다 카바 겹지 지레기 섭주 토네 계기 나다 나외 내들라 다큐 지니 유방 나다 나외 소주 강기 대단 지심 지구비 유인 나다 나외 내들 칼라 총가도 피미 십제 냠리 남지 고르구단 고수 굴레미고 하세산에 하수 종기 진관추 냥제 화람 가방자 레고지 구지 주지 송아 지지게 시지산에 시지 종기 섬주지 추 짜드기람 가방자 레오지 군이 개구 강아 구구초
1: 허야 생계 링고 딱진 한국이 로 주제 권도와 대신다 다른 한국이 나란주 사브르도 와대 예 티레 직신다 이네데 이 나로데 직신다 대 별 신념도 와대 대신다 대 이네야 수업도 대 직신다
2: 我得当做很多的。是的。也免金边能空地不免不当，能空卡吧，能去养死对吧？过那过有空，老子你对老子真正节目都不说的，也免你去吞噬，脚步青皮糖都撇不糖，青皮糖给吞噬青皮路呢，结合起青蛙来给预备，也免那次就是洗。 지신기 닌줄레주베 민초디 원투기 렁교탑람기고니 민초 나공기 사와게두블라 민초기 규림낭 갑갸미고비탕 나공라 폭도미베토니 쇼균강야미바 야내상토
3: 균통야메니리탕 대외人心기 야메니라 편부유 규림용라 십시유베 십시뷰치라 겐린유 카바랑자 레워게구지 투숨구구 구추숨 사니에 라스냥젠람 후캉면캉키 네드부살베카주 칭비탕 나녜 디탕디네 시그지 루무체 디쿠요카주 칭비탕 나녜 메제 총캉 로고총기 니동치 권부람 로가룹총탕부요카주 칭비탕 나녜 메제 총캉
4: 링고다젠게 헝고디 권제 칠르침부이나 댐부제 능면레 심제 제체 고민도 닝제 다녜 깡부디 메지지 아님도 깔레겹사 더리 있느니 링고다젠게 헝고지 권제 장부 야고 지기인다. 링고당젠 한고디 빨라다 아무라르 피부이나. 혼나니 선바 가보 용부 맞제. 고년과 여분 능시 선수 용부도 와.
5: 미글라 딱제 전에 미그네기 녀글레체 비징 비미당 대외정신기 미그네 중로 수리면제 심주 강타 잉통 천재 냠제기 미글라 지제 지비 지심 지고 비규인 미글라 딱제 제제 미그네기 내통외네 신투블라
6: ཁང་ཅུང་ཁི་མུ་རོ་མི་སི་པེ་ཅིང་པི་མི་ཐང་ཐེ་ཝེ་རང་ཤིང་གི་མིང་ནེ་ཅུང་ལུ་སུ་རི་མེན་ཅེ་ཤིམ་ཅུ་ཁང་ལ་ཕེབ་ཐང་ངོ་ཡ་ལ་ཁ་བར་ཐང་ཚོང་ཁང་ནང་ལེབ་ཀེན་གི་གོ་ཅུང་ངབ་ཅུ་རི་མི་དག་ཅེ་ཐང་རི་མི་ཉམ་ལེན་ནང་ཤོ་པེ་གུ་ཉི་ཕེབ་ར་གསོ་ཤུ་སན་ནེ་ལ་སུ་ཆོང་གི་ལིང་གོ་ར་ཤ་ལམ་ཧ་ཝོ་ཚོང་ཅུང་གི་ 这张家里的军情名都拉张大姑也不去吃鱼所以这门用的店家韩立方陪去当的这个人都是干部就站起瀑布当所以这门户员呢就是地来人自己瀑布当而你出现当呢所以也不是人给这样我试一下都是也做苦下了你让了陪去当家的韩立方给吞下三部的人当去了呀你们我了呀慢慢细细的当南部了呀南部帮部也不去要的
2: 韩立方的，我那也要多。韩立方跟踪点的，阿们那个班的，名字也不是那热闹。他是温州崇德强国长，韩立方从康，公司康林叔，米州三百五，韩立方从康，林国下南去，杰克洛车开去，韩立方从康。
6: 菜当人白，绿酒囊囊，别当了，偏不切。
7: 这个我们啥？我们云南便宜，小酒精就行，你嘛，我总觉得你自己的。
8: 苏木江大那呀的呢，他讲的坚持不懈的，他把多人一个苏木那头的呢，江大那呀的呢，第二件呢坚持不懈的。
9: Look, 把养不家的也全部洗涤了一下。
7: 你在电波前的身边没事记不动。
10: 身边记不住呢叫我搞的家里面领主用的。
11: 三月那的冬月那的冬月那的菜人不觉得卡车小就了一下。
6: 电话嘛对给我素养呢。汤不穷呢铁脸怕把劲。

0: 호주에 바바직 쉐다 라다 쉐 이거 저와 다시 피게 근제 토소 아
1: 계란게 진뉴베 오즈리 머신은 이 저와 야호유 이내 계란게 생라자 딜레 덕쟁은 이니 당장기 머신베 저와 차수
0: 니에 생겨브르스 카르스그레 소수의 머신상 체브리
1: ngare chuma so yine kap de de mo da kang bo ye sa ya tong ya la ne sim zhe guo me tang de gu bi zhou yi be gong si xian zan li tong de di ga la su gu zang wen na zai qian be ba ba xie ming an yim de yong de qi ri be
0: de zhu qi le xie de su xin yuan da ni tang de shi yi qi ni ga ro zhi ya da da ya wo me 이내티진 호주에 니 죽세요 코스
2: 코텔라 라신제 칸에 탄저 임자
0: 이다 직체나 군조에 가 선보샤니 니부터 덥칠 주니인 일이
2: 섬유레데스 남이야 양타베 미디 니부터 더웨 신기 없이
0: 나 레좀 저거 없이 독조지
2: rāng sīm nā lā, ngā kākē jīg tō mē sāng, ngā nā wā tāng gō mā rī.

0: 숨
1: 수백을 겹쳐있다
0: 야, 장가 가르게 봐
1: 유리
2: 보지
0: 보에 쟤는 니
1: 니바 니백을 매
0: 매베 던도 니지
1: 가래라
0: 니
1: 니백을 매
2: 어 매
1: 다 견시
3: 康桑，康桑，跟着小舅，爹好这种思念，你不是多的。多，都是些，给咱给点钱票了。
4: 空缺的多，年光村里俺小老倌。
3: 有些呢，给咱给票票拿去吧。看着嘞。哪个月被这多银？
4: 你跟着是哪个嘞？
3: 给咱给婆妹。包个月被这多的送去吧。他在哪？
4: 用啊。
0: 아지차지니부차지니래람소라세겐슈니야진동호라보게제도게스보에보크기보티스위유보수보티스위유아아래용아용아랑주시랑주시오에보크스오래카레보스랑주도하도니에가니시래어시이나제토슬로로시다야주아다차브벨차브벨차브리기니쇼브로
1: 뭐가 속?
0: 야, 대기시다. 야, 대조시. 야, 조.
1: 응아래 자조.
0: 봉조 예시 조치. 제가 요스이다 요스지시.
3: 레스, 잡아치다.
0: 용아. 도와심부시도 제도도 도와심부시도 야주와 부모
3: 보 심부도는 망스통

0: 갈성부 유메다 가르치고 유메 시그이베 허니 겁내송 허우저가 통야디 수수 아마 갈래 유보다 기부 맵드지 제장 허우저가 타발 아무라 총야디 랑가 교지 성보지
1: 예노샤 오네 예농 출지 도체는 아직 장라 기란게 디링아 까메디게 쏘무지 캐시 뭐 쏘비이나 배지님이지 나 시바차샤네 나래 농주 침묵하수 쇼유메 신도 감마지

0: 왜?
1: 드링 김충해.
0: 근데 시원해.
2: 추계자 같이 이내 주는 주는 또.
1: 너무 덥겠네. 추계자 가리 이나.
0: 꼬라미니 파고 고소한테 세 도자. 돈도 추계 맛이 비나. 가장으로 정말 비.
2: 정말 주는 날 좁혀 채고 뛰. 꼭 계속 그러봐.
1: 남자 정말이 클릭클릭 장초리. 메시네 출시야디. 님진이 남의 차통 말이.
2: 아, 제자. 클릭클릭 세트업지 규르샤.
1: 도시. 장애 나게 라스 표다. 네 잘럽.
2: 장애 럽 왜? 나즈네 마셰지. 제나서 이네 고 조인다. 뭐? 왜? 드네 장애 추게
0: 글로 님지 뭐 담죠.
1: 메시네 추게 럽디. 이지 추게 돌로 권고에 가져오래.
2: 아. 저는 가르 권절 없냐 임마.
1: 디 데이터의 지규리. 喂。
2: 喂。
1: 喂，苦度哎。
2: 喂。卡哇卡西布。

0: 함사.
1: 키랑 시세.
0: 네 시세가 매.
1: 라. 샘 올라스 키나르 봐.
0: 나이.
1: 다 그래. 쟤는 키랑 그러시야.
0: 터지.
1: 좁으시나 보고.
0: 응.
2: 시메 망츠. 차님츠. 뒤돌기로. 칼라리니 미디 시그조부터 저자 캐비유사. 조라디자라 섭서치라. 범디 뉴체 상케 삼츠 도움하시.

보세요. 사오지 콜라. 구조지게 나 제가 내줘. 관계가 제도된배 구김지. 만주를 저 잠재 당고 때문에 쏘. 타바르가 제 로지 심지기 인벌 숨기. 런이 슐락 심을 때 균도 균 심도. 당는 시 관계 구김 때 自동 섭실하 장사. 제자 구조 관계가 저 강한 남시소. 샤블랑가 제 콘다. 콘토르 유베 군김 콘고 제도. 정하전배 루시아스 등기기. 민러 남미금 농투사. 당는 시 제디 타바르가 저 갸벼칭 얘기 인버소 교주토디 맞을 롱다다 세송사베 소나미세이 터지

디가르니 Tundita, Yarzun Yimbe, Turupi, Nyinga Samula, Zhonghua Miri, Jigun Tobe, Dusi, Chirin, Tor, Dungu, Junin, Zhou Chishin, Miri Kawara, Pinzun, Zhongta, Biri, Nyamji Jile, Tundi Dangi, Geyungi, Miri Tundi Yatunki, Besanku, Dujuro, Shunun Gilu, Pinjon Sarbe, Pergi, Tungu Tatambe, Puzi Legbe, Pegi Lambu Tor, Yuula, 피지기 튠섬 사바라 시수리 초용리 피지기 두시 사바 와다르 체비 뷰지 레그토리 사드 벤저로 피지 동위 문규 규두규로 슝능 개비 윤정 사비 지도 点비 뷰기 주진 订阅帖 겐강 기멍시 등부 주바타 사드 겐강 불류 초두 송종의 슝능 개미 계급이 Gengam Shebe Toga Sotun Chejuro Shunun Gengyu. Pyeongjong Sarbe, Tansam Dobdenta, Hesung Sadengi, Jiji Ruyang Zhuyote, Choyongne, Tansam Dilingta, Tansam Saden, Tansam Targe Jegi Nuga Chejir Dangle, Gegebi, Taden Tadar Mungzuki, Laglin Bedun Gu, Zogdu Huda Cheyu. Bebe, Turo Sabadu, Gyanggu Lengbu Sabarashu. Pyeogi Mirikagi Mimonggi, Motu, Kyoyongli, Turup Sarbi, Bangi, Pyeogyong Zeju, Laglin Terjin Danli, Tunjita, Jochu, Xiebe, Xilin, Zidu Jie Dienbi, Jizou Linglongki, Pyeogyong Sabatunji, Lietou, Huda Chegyu Yi.

0: 내디니 차님 토제 갸중을레 미아동 인기 창단 기급시 비 정중 송급 구시 디가르 컹리 팅웨 진중 단의 도진 초단츠우 남게 가조달 장내디 디가르 미지 초내 치가야 속자 미베 당도 큐니 마시 창단 기 서시 미토 속자 나조 지가르 유신 초내 치바탕 지규 비신 시륜냠내기 속자기 갱함식 차유 디가르 쯔타 종 강제 자당 토르 게자 취비 포구 숨양유 강니 숙제 따당자외 속자 미지머 체제 식타 이기 봉유 최내 속도 체수 식시 양 조, 초비 사도 구도 캡진. 갸 중위리, 미, 시동 아동 삼기, 토간 치단타, 양암 탕도 전해 치그유. 强자단토, 양 치동 망부유. 양기, 보통신, 신치라, 숙시 징워타, 북의 경우, 마실타 보가르부 인신 소군의 아지 발기 기슝기 부도니 캄나이 디달 정중 흉기 초비에 과제 디더부시가 디니 권조서시 디딩마 지갈 천의 지식치 로리 더워 뒷부니 중이 발니 경기 규비 뒤수 인신 경물 예차괴 뒤윤 더워 죽지 삼 이버타 主门是经住日早啊经住地地几岁几个松就算了四个月罗松年十八二松地经住新年哪儿松不他俗不经切了密你行咱们他几岁几个松几年十八二松个月别日记碰月缺年速度七十岁混嘴前用错于你罗你学咱们这 浪过了点呢，强南这边蓝牌都江忙不通着雨。混着云朵，熊蓝塔米林外咋当脱了？养那果果呢？咋死亡？养那偏嘴体力七八少，这就是完。养那胖子我们是雨，隔壁古北拉通瓦蛋儿，果通的对不他？ 各级宝贝轻别保险监望了国民部委把人行为养了就是今年错月空气预警就去玩江岸的街牌他就去玩江你是什么月了就去续了江家里给望月养了小国七五十三年去通往他 你没退去撇起玩砸单托砸死亡你也是前年对吧他三岁惨了那里让日故一年三六百错为空气行月江几年的儿几里松就言这个月吧他昆子着当样没谁擦不起月体云度如今年这个月别
1: 黄祖清别虚图江南人物写七个月彭九年江给追自家学习时黄祖绿了下戏中心熟悉汤了游戏哈江起云点南边窝了乔治日记里写出些个咱们有图个月年个几位退俗女秀与贵主歌说下闲谈多呢最给乔治日记里给出咱们有图不谈中期记里我就咱 年纪几里十九站，江去几里十九站，江去江水了，七岁的，几里端着呢，给举牌九头杯，行在还将九个月。江九座今年在当托旁个九个，没过吃过三了点呢，对出朗龙这边那不的，还将几千年搞完人。
0: 推举邱新九。强子当托给江阳米九儿即将灭别，帮不他你什么去？灭几个人来绝呢？强子当年操那个恰金先别，秘密隆冬都南阳，江草几个人来写呢？强子当年混住恰是点啥有为，几度点别轻细细，混住第二个性，第二擦龙穷，他儿子当他十几度点呢？厕所一块儿排密度块儿新月，强当一设施前面托长来叠别塑胶网布，让人说是错儿旅行器，与一矿藏南洋米胶板，龙吃东西秋季吃度，何为军它千密度新型器。

팅도기 콜라티리 시리 여도주 충유 짱부시인 충무이 소련 군의 순수 진심 타동 시리기 윤장례 조주 군두위 겐지무차도 코로 충무 샹샹도유 타마라 야소로 뒤조 서버토르 장아르치위의 그들이 춤으로 왕위의 최소기 냠시그 나우위 속자기 남바지르히 토니 서시디토 쥬밤 쯤바라치 양느 김왕 예수와라치 니가라 소우의 민남기 속자 탐지 릉중캄리의 총신 장부송기의 고궁리 직린 집에 세 콜라라 준비 모자를 입어라 진

0: Kesa, Peloti Lujuki, Lebanon Jidin Chibetangi, Dinshi, Dashi Kuila, Guidong Dungu, Gadon Yinshi Chudo, Tikon, Netany Huye, Yisremangi, Lebanon Lujuki, Poverty Kurchu Tube, Poverty Ling Dinshi, Jinsung Chesimbe, Yisreki, Jiu Siju, Jundo Chibachiba Chunyu, Yisremangi, Lebanon and Kongso, Mandan Chaju, Pija Chiru Dungu Yinshi Chuber, Egypti, Chinribu, Kopton Tabodonji, Orosu Gisung Buddha, 扎布罗的宁队罗刚的三句表情呢 Belarusi Ninjuru Ye, Sanju Biosina, Belarusi Sinzin, Lukashanga Ye, Yurin Ye, Masara, Belarusi Mami Namia, Tensig Mari, Kesi, Belarus, Jebu Potsi, Junge Tubjin Tunju Rizi Judo, Jesum Sojini, Mexico Sinzin, Shabo Mui Ye, Banda Kunzin Kanga Miber, Uri, Mexicone, Mexico Chimanchu, Zinsun Chini, Zedu Jotimati, Mexico Nansila, Tito Chibashi Rizi Jubata. 세범무이에 메시코 세슌네 팀게와 기숭 제식 말이 왜냐 제유 뜻이 메시코 팀진 리군네 제국이 마도 제기금네 태도 제조고 말이 제주도 제제송 소진이 인제 오는 세범무이에 제조 주인인 조로토 선주 비오시나 인제 자람 공시 제슈 개외 야도 우시 자람 공시 팀인네 슝공 소초유 자람 공시 티 럼규시 녀종 지가 유바타 인지 장남 주기기 가자 조주 개념 지급이 제제진인 초라 창위 시바 개부티 리빙 통로 서구토 하고 전부 개부타 자자르 법에 넘시 된바타 총성 종타 로도 종기 종미 뒤도도 인유 지급의 증구 지급이 넘시 개부티 총성 기 사자망보로 로체 유비지
1: 天地生久了，年久学什么？
2: 天界三公皆用，
1: 三公皆用。

0: ᱡᱤᱫᱩ ᱠᱷᱟᱵᱟᱨ ᱞᱮᱜᱚᱨ ᱜᱮ ᱜᱩᱪᱤ ᱪᱩ ᱪᱩ ᱡᱤᱠ ᱪᱩ ᱪᱩ ᱪᱩ ᱡᱤᱠ
1: ᱭᱟᱨᱛᱩ ᱠᱤ ᱜᱮ ᱱᱤᱢᱮ ᱪᱟᱣᱟ ᱪᱤ ᱱᱟ ᱠᱚᱝ ᱦᱚᱞᱚᱝ ᱛᱟᱦᱮ ᱪᱟᱝ ᱥᱩ ᱥᱩ ᱞᱚᱜᱮ ᱯᱷᱟᱡᱩ ᱱᱤᱜᱚ ᱪᱤ ᱠᱩᱭ ᱫᱤ ᱥᱟᱯᱛᱩ ᱥᱟᱛᱷᱮ ᱱᱟᱢᱥᱤ ᱠᱤ ᱠᱮᱪᱩ ᱞᱚ ᱢᱤᱝ ᱱᱮ ᱥᱮᱭᱩ ᱞᱟ ᱱᱤᱜᱚ ᱠᱤ ᱱᱤᱵᱩ ᱭᱟᱝ ᱪᱮᱢᱵᱩ ᱫᱮ ᱭᱩᱵᱮ ᱱᱟ ᱠᱚᱝ ᱛᱟᱝ ᱱᱤ ᱠᱚᱝ ᱠᱷᱟᱹᱫᱩ ᱠᱤ ᱭᱟᱝ ᱥᱟᱢᱵᱩ ᱭᱩ ᱨᱤᱡᱤ ᱵᱟ ᱜᱩᱱᱫᱤ ᱪᱷᱚᱢ ᱜᱚᱨ ᱥᱚ ᱪᱤ ᱫᱤ ᱠᱤ ᱭᱟᱝ ᱥᱟᱢᱵᱩ ᱭᱩ ᱛᱤᱣᱟᱭ ᱱᱤᱜᱚ ᱛᱟᱝ ᱞᱩᱝᱜᱚ ᱪᱷᱟᱨᱪᱩ ᱭᱟᱝ ᱜᱚ ᱛᱩᱵᱞᱟ ᱥᱩᱯᱩᱨ ᱠᱷᱮᱱ ᱪᱤ ᱥᱩᱠᱪᱮ ᱞᱮᱵᱩ ᱥᱤ ᱱᱜᱩᱱ ᱛᱚᱵᱮ ᱢᱟ ᱪᱮ ᱢᱚ ᱫᱚᱝ ᱭᱟᱝ ᱠᱟᱨᱵᱩ ᱥᱤ ᱱᱜᱩᱱ ᱛᱩ ᱪᱤᱞᱩ ᱴᱩ ᱫᱤ ᱚᱜᱮ ᱯᱷᱟᱡᱩ ᱱᱤᱜᱚ ᱪᱤ ᱠᱩᱭ ᱛᱟᱝᱵᱟ ᱱᱟᱝ ᱛᱟᱝ
0: ᱞᱚ ᱜᱮ ᱯᱷᱟᱡᱩ ᱨᱤᱜᱚᱨ ᱦᱟᱢᱱᱤ ᱨᱤᱜᱚᱨ ᱛᱟᱝ ᱭᱟᱝ ᱠᱩ ᱠᱟᱝ ᱛᱟᱝ ᱞᱟ ᱢᱤᱝ ᱱᱮ ᱪᱩᱜᱩ ᱪᱮᱵᱟ ᱥᱤ ᱤᱱ ᱞᱟᱢᱫᱤ ᱛᱩᱞᱟ ᱡᱤᱜᱚ ᱜᱮ ᱱᱤᱵᱟ ᱫᱮᱱ ᱭᱩᱵᱮ ᱥᱟᱝᱜᱩ ᱛᱮᱢᱵᱚᱨ ᱡᱤᱱᱮ ᱡᱮᱫᱟᱨ ᱜᱚ ᱛᱩᱵᱞᱟ ᱵᱮᱥᱤᱝ ᱫᱤᱢᱥᱤ ᱪᱮᱣᱮ ᱠᱚᱢᱵᱟ ᱭᱩᱱᱡᱤᱝ ᱯᱮᱭᱟᱝ ᱜᱟᱞᱮ ᱠᱷᱟᱜᱢᱮ ᱛᱤᱣᱮ ᱦᱟᱢᱜᱩ ᱞᱟ ᱪᱷᱟᱨᱡᱩ ᱛᱟᱝ ᱛᱮᱫᱩ ᱜᱚ ᱛᱩᱵᱮ ᱱᱤᱵᱟ ᱫᱮᱱ ᱭᱩᱵᱮ ᱫᱟᱜᱡᱮ ᱪᱤᱫᱤ ᱛᱤᱝᱮ ᱨᱤᱝᱜᱚᱱᱤ ᱪᱷᱟᱱᱤ ᱞᱟ ᱜᱚᱨ ᱜᱮᱜᱤ ᱠᱚᱪᱩ ᱠᱚᱨᱜᱮ ᱤᱢᱟ ᱛᱟᱝ ᱛᱟᱫᱟ ᱪᱷᱟᱱᱤ ᱞᱟ ᱜᱚᱨ ᱱᱟᱜᱜᱤ ᱠᱚᱪᱩ ᱠᱚᱜᱮᱞᱮ ᱡᱩᱢᱤ ᱜᱩ ᱯᱷᱮᱱᱡᱚᱝ ᱞᱚᱜᱮ ᱯᱷᱟᱡᱩ
2: xin le nu gang pen zhong ye la nu gang yu bi ha zhang guo tong zhuo ye dong le di pen zhong de yan du bi jie tou wei pie jie jie bu ju zhong bu xin le nu gang pen zhong ye la nu gang
3: mi le da jie qian ne ming ne ge ni ge le che bi jing bi mi tang tie wei zheng xin ki ming ne zhong lu su ren men zhe xin ju kang tang ying tong chen zhe yan zhe ki mi le ji zhe qi bie ji xin qi gu bi yu yin mi le da jie qian zhe ming ne ge ne tuan wei ne xian tu bla 耿雄给我们着迷思毕竟避免堂铁卫人心给明年中路苏里面在新旧抗议安置苏德给面具起的三十多钓鱼金铁链绑定卷个堂迷途脏时木脚子鱼扑你动啊王子娘子借鱼铁西起来迷热不热气不堂迷塞不迷通啊迷脚团吧迷干不说给年团鱼子毕竟避免堂铁卫人心给明年中路苏里面在新旧抗了撇堂我要了卡巴堂从卡囊列片给观众个就人民大借堂
4: 人民娘们的囊小别过年皮包各所学三年哈斯创建领国下郎爬过重重给年长陆地卡巴列国也估计初期安安安一处即顿松也咕咕咕顿安一处好几个吧他那就天吧那干不说给那空地不面子越发那当那位所去看了皮大我们就给这些人民洗劫的娘们的囊错了过年了我进屋的了年前给孙娜来追尾给他洗清年 나와 너소동아다 서주랑과 나와 우주자와 속이 나와 대부메지 나다 나와 서주칸라 피다 원투기 직제다 칠레기 라제토네 이미 십제다 냠린낭초라 유파 나다 나와 서주칸기 나와 먹어다 나와 장세체네 게라 데르기 나와 시진이 유파 나다 나와 서주칸니 개용기 무지 참으시기 다다 카바겹지 칠레기 셔주토네 게게 나다 나와 네들라 다큰진이 유방 나다 나외 소주 칸기 대탄 지심 지구비 유인 나다 나외 내주 칼라 총가도 피미 십제 냠린낭지 고르구단 고수 굴레미고 하세산에 하수 총기 진관추 냥제 화람 가방자 레고지 구지 주지 송아 지지게 시지산에 시지 총기 섬주지 추 짜드기람 가방자 레고지 구니 개구 나나 구구초

0: 다기나 체크 텍스 들래 부야 얘기나
1: 그래서 너 헌거 뒤에 건다 람사 하고 러시텐덴 로지바도
0: 어디 기나 그 추브다 람사 티나소 너 기나리아 내가 부위
2: 지도 카버 레고르 게 구지 추추 직추 추추 직
3: 콩키 콩부친주 티니 동맹 가신 인라 슈민 순슈 갸힌 코메오 콤보 탕부티 샵주 콤더블레 랑체 원당 르드트 콘제 콤보시시 지도기 가설라 총예 충교로 수와시 타디숑 치베 람사브니 치베 강보 차롱 용외 치도 심주 탕 사베 체베 인베 치베 금주 차롱기 개주 탕 뒤네 추구 체유 조당 야부 메바 요상 치도 타디숑 치베 람티니 양신 시워 탕 람티 딤쇼 치웨 콤보 계획도 대신 기배 전화 시용이 초고서 콤보 부두타 청약 계획과 강바 초용의 대결 체토 팁주 함조 인배 함조 기타 계 기배 심체미 태디 중기 나무 기 치부용 축제 기배 퇴진라 치부처 퇴진 조부용어 탕 대당앙 차롱용의 민대쇼 함 차지로 고 야탕 굽주 고고 인라 고 야 카는 격치 함 차지뉴나 차지 비교인 여튀기양 님의 차와치 나공 흘렁당회 장슈슈 로게 파주 니고 치쿠디 습토 사퇴 넘시기 캐치로 민네 세유라 니고기 뉴부양 첨부된 유배 나공 당 니공 그대 교양 참부유 리지바 균대 총고 소치대 교양 참부유 대외 니고 당 룽고 철추 양고 토블라 숙불 견치 숙체리 부신 원토베 마치 모동 양갈 부신 원토 칠루주디 로게 파주 니고 치쿠 당바낭 당
4: 차제 저동 김도치 강민 참마라 차제지 김상 요나 외국 차제티 차제 저동 용수체 중국지 진 인류 김상 내기 편조 김도 저라
5: 서준 치제 도쇼 사부피 레지게 치 튕길라 류슈지 마오비치 삼베 구쇼 겨준치 지진이 복된 튕레 리바키 인류 구쇼
6: 중국 지진
7: 야미 김베 넝쿵 디부 메바타 넝쿵 카바 那就要死对吧过那过于口老子你对老子接近节目都不说给亚美你去吞噬脚步青皮糖都皮糖青皮糖给吞噬青皮路你给个皮青蛙来给预备亚美那次就是洗鸡心给你就来住别民族的温退给冷脚特朗给过年民族的公给稍微给读不了民族给鱼人狼给亚美过的糖那公老普通没被托你小军刚亚美吧亚美上头
8: 云通也没你这趟铁位人心气也没你了偏不远鱼人用了些许预备些许比起了给林鱼可把人家来我也估计出松姑姑古出松三年拉斯娘陈郎富康面看起你对不三百卡纸清笔汤那年地汤地年是个子路木车地亏卡纸清笔汤那年面接从康老个重点你同去滚不浪老个路穷汤不要卡纸清笔汤那年面接从康
9: 战马金金马步
10: 中国陆队战争的战局给搞不起别，陆战突击，巡逻车特别搞不起别。中国陆队战争，天同样不着，陆战点兵战马突击。好几个不同，那就听吧。那干部说的，那空地不面积，越发那当哪位说出看了偏大，问题给解决了，人民心结的，人民难做了，过年了，我进屋的了，人才给虽然来出位，给他心情的。 那娃那所动的当四处浪吧，那娃物质掌握所给，那娃地不面积，那当那位所去看了偏当，我们就给直接当起来给老子托呢，人民识别的人民难做了，预防那当那位所去看给，那娃我不当，那娃脏事情呢，给了第六给那娃写经验，预防那当那位所去看你，给用给物质全部写给，他的卡巴给不及，起来给小区托呢，给那当那位那头了，打卷经验。
11: 预防那当哪位所去看给，对他进行切骨别原因。那当哪位那段卡了，从高头拼命实践人民能力，高尔古当高速过来玫瑰。他在三年，他是中介，尽管去两节破浪，可把人家两个月估计逐级送啊几级给，实际三年，实际中介什么时候去，咋的给浪，可把人家两个月估计，给个我啊，姑姑出。
12: 口语切问题，都这怎么办啊？热外语的教育，军队设计这些哪的哪位？
13: 娘总，你太听不明白，俺这心的心，背带和破针入巨切，娘总没那么正就小了。
14: 那我问你，谁不明白呢？讲着去，那我四处浪不跑，那我问你，谁没劲呢？其他去。
6: 那文吧，那武吧，得不免把所给退休娘子囊中起名。那位那对他最结果的真书谈了批的，那我文吧，那武者吧，能速断网，能出狼吧。那位你在做鱼子真书谈，那位地摊地来了批的。我一路所见看见，这就把作物几年他上给些追逐追赢。这个给人不当官，那位器具面具越起来，现在养了透过面料，再给其他娘子拥挤起不来，何必呢？
10: 他的名字鬼呢？李密托，当街党习近平令，大众提醒李密托别具前程。
6: 这书堂改用给创建吉拉镇预备募集那位地摊的人，偏女人表过年那位那对拉出奇迹，不年给那位地摊三万多元。
10: 三年，他是创建林国小人爬过从中的一张，渴望着两个月估计出去安安安逸处。三年，他是创建林国小人爬过从中的一张，渴望着两个月估计出去安安安逸处。

0: ཉེ རང སམ ཁར དང གུ མེ སིང གི རང པེ དེ རེ དང ཆུ ཤ དང ཉེ ལོ ཐུ ཡ ཡོ མ རེ
1: ཅམ ཤི བེ ཁེ མ ཤུ ཉེ རང ལིང དེ དེ ནེ ཕ ཆི ཁུ ཁེ ལེན ཚ བ མོ མ སེ ང རང ཉེ གེ ཉེ ཅ སོང པོ དེ ཡག ཅེ དོ ཅེ ཅེ ཤ ཅི ཝ མ རེ ཁ 我黄不在，先给卡起来了，他去了。我一直记得。哈，但总是见面。我是，让他再见女友嘛，这边。
0: 嗯。
1: 哈。可对了，可是人给搞过场了，他妈虚着。哈哈哈哈哈。
0: 이내 도스들도 들려 나서 재고 보입자.
1: 랑대 꼭 주사. 주디 저게 딱과편 더 먹다.
0: 이내 민예다 미독자로 탑시 뒤에 당한 거지.
1: 응. 게 뒤에 다 너무 써. 쟤는 얘. 랑라 류송 치다로. 용두에.
0: 장게 알로 거에.
1: 응. 계승아 거거 창지 랑라 수수 진퇴 매베 레크처주 디네 종퇴 매베 사샤키
0: 양가주요 려다치
1: 도시스나 양게 그제셔도 아 야우도 아 야우도 도지다야디레 야우도 와 돈도 가시오
0: 多多活动过去，嗯，嗯，多多说几回去，嗯，嘿，我操我去，你常给俺那边人数查查这边，
1: 嘿，用啊，你也当是这样子，大，我也乐意的，嗯，是的。 你连队请不对，让高国昌的，你的，呀，啊，谁？见了，叔叔老婆也见的，嗯，嗯，你的，休息时，要不都，给谁高国昌给？
0: 让俺都信，
1: 让俺全队妹妹来个七十九度呢。哪个的那呀？这家喂，让俺去哦。你让俺连队去不对，让高哥唱的，让个歌没少些。休息。让俺连队去么个？去的呀，我的。俺真没。啊，真是的。呀，给不了手脚，哪个我没我的休息？秘书我跟你来叫许多我没我的的，让个球迷能够有口气。 계속 숙제부터 해비나 커터리지. 도스요리 시작해.
0: 문에 숙자들이 요르베.
1: 랑초여드치다. 나가고 창르다. 이다. 버디. 버디 엄마 숙시. 내게 쉬스. 숙들에 쉬스. 姚总，输几次？
0: 啊，
1: 给不能输给我的，我高过场子的，输给，绝对起的。

0: 담을러.
1: 가리 제지샤 차가라 권해 파르네 더도 뭐 집식이베 장가 자체 그도 왜 예신규 자다 장가샤 아무 지고 아무 통제 살로 좀 써자 기라니 바르기 제슴 섬 요시 만주니 바도 심에 용슈 토네 다저링정 진주 다제 기라니 진주니 냠좀 토치
2: 배진 냠좀 치통 마시 你 아자 촌사 유기리
3: 이리 답을라 나 통도 파 꼴과 주의 강의서는 니 바보다 니 주무 통도 링체 토기 종이 삼의 여시 니 호소 야마체바 육샤디 후마시 니 바트 파 꼴과 주의

0: Lus! Cha tu shi.
1: Lus!
2: Jisoo, nga zi mutu lop zai cho yin da. Rasu yin da.
0: Yen ling la, tu sun shu si. Lop zai cho. Chi rang su yen ling la ga lop zai la ga bu yu bei.
2: Gabi,
3: 여기
4: 뒤쪽 화내도 도도 대신게 위에 루프소 야로 다정 링제라 마이크 트여시 나주 인지 잘 냠다 치우지 잠 호송해 셉시에서나 로교 교수교 좀 와주
5: 교수교 빨아날 구슈샤 대리네소 나랑 아자가 켜오지 교수교 교시
4: 지시지
1: 도
2: 大哥这小伙子扛着这小伙子扛着这小伙子扛着这小伙子扛着这小伙子扛着这小伙子扛着这小伙子扛着这小伙子扛着这小伙子扛着这小伙子扛着这小伙子扛着这小伙子扛着这小伙子扛着这小伙子扛着这小伙子扛着这小伙子扛着这小伙子扛着这小伙子扛着这小伙子扛着这小伙子扛着这小伙子扛着这小伙子扛着这小伙子扛着这小伙子扛着这小伙子扛着这小伙子扛着这小伙子扛着这小伙子扛着这小伙子扛着这小伙子扛着这小伙子扛着这小伙子扛着这小伙子扛着这小伙子扛着这小伙子扛着这小伙子扛着这小伙子扛着这小伙子扛着这小伙子扛着这小伙子扛着这小伙子扛着这小伙子扛着这小伙子扛着这小伙子扛着这小伙子扛着这小伙子扛着这小伙子扛着

용아, 네 양자 고급팅지 제초 이내 네랑 청구시야주 아하이 让妻子前段月呢，进大了拉萨那么大钱伙事，老子以前的这么大，起码到穷这肯定有个月没，让个新个出吧。

0: 아튼 드시들이 다랑게 동네 죽지로여다 자게 비게 나니 원래 쉬야기 이게 TV이나 자 시디도 통고 마시 마세 황포 심샤기 퍼부니 가르튼 체토리 그제도 와
1: 장기 가든 칠 내지 봐.
0: 시글 하면 미지라 과거 당고도 여름에. 마세 태웅아 야고 싫어하지.
1: 장기 가든 칠 내비 있는 녀석이 고쇼.
0: 다 보들.

0: 다차화 가르치가.
1: 디 시디 쯤에 쓰시 마타베지르 리실 땀니 염두에.
0: 이 바르투 링게 유튜브 제초. 죽인다.
1: 叶忠义，
0: 苏国江起来，让你苏国江起，几乎两个人都要躺在最。

0: 엄마.
1: 교수님 너 옆에 있어. 옆에.
0: 엄마. 엄마. 나 고마. 네 지나 수고해 오셔.
2: 아야.
3: 마르 충무미데 무규기다. 타이조 초국이 판랑도 켜. 대니 급티어 다친 링첸 이유미나. 태원라 치르디 내부 체베 퇴진시 이시. 중국의 규토 지로 체도 국가 넉중명을 로 다원 입에 체제 이무티 남이야 컬미시.

0: 아자 휴라라 보는고 지주가수 가지 치슈급수 칼라 또딘지견 소문도베 참나리
1: 베디오토스 강인 치슈급러 토보포보카뇨 토구메 문네네법딘젤 캬스 네카바나러 고무시라레람마스
2: 저칭기닝도 타비당니 팀중고 편중 조진치 스몰힌기 디카니 팀루 균시디 생힌 지편치토 지승은 로조텐토 시디뷰 독승년도 기초기 차와 여지 컨제 마도엘 이니 아자 슈나기 지편 텐토 신디 피오티 미신다리아 로교 치토규 처리아 소소 이니 큰큰 처진 쓰샤 대영이 컨제 제비나
0: 네주디 종긴디 로지기 코네 슈구구여 그브디르 로베 아자 슈라 심디 디규 촉베 차고 베사티 조정웨 외교로 롭조로 대기 제자 비교 지자 코웨 아자 슈라 지변기 최고대 슈규 삼로 코르웨 심듄 디규기 초베나 슈
1: 랍자라 비고 뇨야다 롭제 뇨야 제 디네 녜뻬 뇨야 급리야 오마다 차체 차제 초야 코제 뇨야지
0: 조종 규기 겐국에니 가오홍이의 인시 제고 비림신 초조대 규규 요바시 아자 슈라기 초변나 로비오 최고로 텐가 슈베 슈린신 코멘셈나 투지티켄 대야 현디스 피웨 응유다 응어부나 로마츠 라베나 주급 아자 슈라기 로요 최고에베 로마티다라 정이기 로바첸부 제투바 튜니치모 덴두냐 미린와르 심듄디규기 총무초로 니베 냠주시베 디부시 권조시 대야 디부디규 진네 정이라 케바 준투블라 니네 락베 케바레 로브조르 시엔디 퓨조 마세 디부디 케보 용구 예급기 제유 남라 인베 르 케보 유스
1: 세알라 치게 기게급디 교부시다 유스리 로간 쳔모다 슝람 망부수고 여자 슝람 라마조 치고 유스리 마조 그제게 치나 케보 티제게 치오 유스리
0: 심디디 귀기 지접 경고와 가오홍연 기창마라 대공라 니베 냠주 디부 슈 심바 창마라 타자 케바 치모라 심바 레스
1: 벤나 마죠 치니 임베이나 통마 릉이 카시 치니 임바다 탄다 디그 나라 마죠 카시 체 유메 탄도 케바 커제 라 유메 초베 나로라 창마 세 탁주 셰야도
0: 통마 제나 지비 코나 제네 에베로마로 로바치 냠베 아자 슈라기 초베 나 미망우시기 케바 라 중 세와 코웨 림신 코메스마 유구이 치모 데 원장 코멘스는 안식 통내 여배 가주식다 냠내 대나 마저 용시해제
1: 통마 만져 고르니도 숨기 쉽게 쓰지 마저 채비 사고지 두두 케버고 니길 학지지도 케버디 오니 침지
0: 사고지글 마송어 케버라베 대응도 여배 통내 참마 야다리 케버치웨 루디와 코멘셈기 숨니 차와 자도르도 송웨 마조 제제로 동고주 대대나 마조 고 치추줄 하시
1: 네 팀마 카시 제비 망슈르 팅직르 고르티니슈르 학스 제비 지데 강라 다와 직니르 녀브디 사고 직란 로용기 마즈다 케버 돔제 로용기 문에 루디 쳔부시라도 루디 딘데 유디 무티 티간라 마조 최고키기 마저다 케버님도 디나르 모두 만족해 딘데스체 참물로 팀스
0: 케버 도점라지 아자 휴라지 머시지데 땡네 고치 가시 마트메 디귀딘 균제 메바 케버 제제 조더비 정시 동회 코메 라리안 공기 마제 케버다지 대딩 마저 사바지
1: 망체 땡메 케버 주부디 참마 남생된제 갈쳐오래 고치 징이즈 땡 양디네 케보다 마정염도 디나 만조 체비 티직된 디네야 특시 단제 디나 님베 티카시 기진유비
0: 케보 체담라치 아자 슈라기 르니기 고 티갸지웨 카마티야 따마르자
1: 야 토그 도게스 티비 가제야 년이 바스기 티니슈야 년이 슬러비 야 초그리스기 아니게 컹진디 따마샤비
0: 아자 슈라기 마삼동주 급게 모란기 큰진 담아 쇼 그녀니 진네 능이라 케바 티외 쇼시 라지 임바타 니네 겐고와 가오홍연기 쇼긴치 무포죠 당선은 디귀도 마저 치슈 지게니 가오홍연 모란지 스기도스
1: 디데스 립사 뮤빈 딩에 야비 딘데스 체 모네 팀스 달레가 디 스리스리 쉽체스 좀제 딘제지 요야 창마 미칼 년차스

0: 아자 슈라기 마조 쳇바테레 지네 르니라 키보유베 카레 지게도 로간타 맹간지 규리야 편토나 편야 지고 니주기 편식 제냐 아자 슈라다 섬준 지고 민요와 시규 아자 단라야 대다리 고메 땡 당보로 지능 냠주 디구로 마조 땡 당보 제베 뇽와 세부 진규
1: 권정아 남자 디데지 언조 제주 녜데 슈그메 망외 메슬로비
0: 대저 항상 두급 아자 단라기 정면 라리안 지게도 로간다 맹간 제규로 마저 체제 인베 개보 침무유 세네 직류 냠주 디규 남랑 어저체
1: 코로나도 계여 마저 체비 너 개보 고 아기도 최장에 마저 체비 아래 정모 이지 워스시규 가발레 상회 앙자메 네 오늘 랑게 진유스다 슬로비
0: 마저 체네 사고 직게 마송어라 아자 단라라 개보 고롱 아께서 문제 키보 르그유바 통에 아자 단라기냐 마저 치슈 치제방
1: 공업기대 뛰어라마주 디간로 내 양자고 어 나도 예전 마저 제비
0: 비분은 라비 키보 대도 아자 단라기 마마된바로 코멘 모두 대도 마저 제바디 대단한 코멘 진류 냠조 디부로 현도 마저 고로 친 이유증이지
1: 키보 디네 고르지에 뛰어라마주 디간로 먼저 눈부터 양치비 어 된지 쉬운능 신주샤 권주 최고 요아스 러베 쉬고 명유유 제디나 먼저 제비
0: 아자 떠나지 나면 맞잖아 거치주 코메 교회 정부에 나가네 여의무시
1: 마 겐주 쇼장치 디중보 다마샤비 단조 겐주 디 린당고 치주제 녜 린당디 뇌비야비
0: 그들 아자 떠나지 교회장 코모로 개발심은 디자웨 남자 유스이 말했지 양내 양도 챙기지 이내 야급대로 코모 롭스 치달 체자 나와라 자원이 죽음에
1: 급디디 나와 자원이 죽음에 간다 된지 슈브능 시리샤
0: 아자 떠나 균도 마저리라 토선 하잔심은 유에디 대공도 마저기 루디 나조 풍류 유에자 코모 캘린 자원의 체미라 공고리야 자원의 풍류메 이내 야 바람 지변기 민도 인바 아자 떠나 티리 이체네 마저디 르 메케와 민도냐
1: 중간주 외교 치그리 딘데 고고 등그리 삼삼어주 기초 척서 제약이 내게 고고 등그리 간이 쓴그리
2: 지편 치고 야수긴 카지게 심든 처부스야티 통말 김상교별로마야 로빈 신대비규 지편 처부시 다더 민망으로 친치 치고티 통미 지편이 키보 고진격규 미유진리야 교성 시샤 다티 추니 미카지게 통말 정인기마저 체비 마저 초적특치바탄 양카지게 외평야와탄 강보 다마야 샤발라소 멍의 도룹 지컹뽑기 모티 마저 치간 지게이네 유엽차 양미카지게 만저 치로 치마타 듄치 타머 마저티양 초장 아용 삼비 심제지게이네 유엽차
0: 마저 제비 최민 마저 제 땅외 멍의 야주 도유이 캠이 지변 세외 최고 뒤 고도 주미 유주 강시규 팀로 교실 내전에 로비조르기 유주 세배 뜻의 진부 휴식규 미니와라 진유 냠주 디구로 마주아 지게 미장 갸신베 급디르 디부테르 스미르 대베 내된 하네 토괴 치모도 된디르 高 홍예네 자제 땜부 민루지 这些就
3: 어, 콘스 자제 땜부 민도스 안전 마저 치세 자제디 딱보야 저와 제통 민도스기
0: 토괴 치모도 배왕기 마저 편진 지게 장매 셈수 망다 치모 쇠시 미남기 최도 망다 치외 담나 조직
1: 티리뉴 선이 고고 번에 주시 제자 민망부지 깨격이
3: 티니 선이 고급제 토괴 치통 민도
0: 디부디 라리안 토괴 치문도베 마저 지게 망시게 다수 능이라 공고로 뽑아 신베 최도 유디 년도 바라 년세슈
4: 관정 알이야 심드윈 디규 초과세야 된다 지리 슈비 디키보 되야 된다 시 슈고 초과디 고급제 마저 제바디 뛰어도 민도 세기
0: 년수 조로에 년도베 토면 딱제 지금 뇌주보겐 대다상만 중군 체점 포유디 뇌보리안 고치 가시니 치갸라 심어야 중요
5: 도드제슈나 라즈디 토 대자마샤 고치 카세 등구디 유진부사우시
0: 뇌주보미 망다시가 담이 지급 년도베 디부티니 지변기 민도네 요종기 오 댐바시
5: 요정리야

0: ཐ ལག དར ཆེ བེ སློབ ཅུང སློབ སུའི ལས དོན གྱི ཆེ དོན གེན ཁུ བེ ཚོན དོ ལྷ ས ཚོག པར རེད རང སྐྱོང ལྗོངས ཏང ཨུ གི གུན ཧུ ཙན ཚུ བུ བུ ཅང ལེ ཇོ ཚོན དོ ཞུ བ ཐ ཁོང གི ཅི ཁེ སུ ཅི ཞི ཅིན ཕིང གི གེ ཤེ ཁེ ཅིན ཐ ག གོ ཁེ ཅིན གི གོང ཐུན སློབ ཅུང ཐང ལག དར དིང སབ ཆེ བ ཐ ཏང ཀྲུང དབྱང གི ཐབ ཅུ གུ ཅེ ཐ རང སྐྱོང ལྗོངས ཏང ཨུ གི ལེ གེ ལག ཆ ཞི སོ ཐག ཐེར ཐང ཅུ ཅེ ཆེ གུ ཐི དེན ཁེ ཉི ལ སུང སྐྱོང ཐང སུང སྐྱོང ཉི ཐ ཅིག དུ ཐུ བ ཆེ བེ ཞིབ ཞི ཆེ ཐབ ཐིག པོར ཅི ནེ ཞིབ ཞི ནེ ཕི ཆེ གུ ཤུ གེབ དེ ཕན ཅུང ཡུ རིང དེ ཁུ ཐ བུ ཐ ཁོང ཕི ཁུང གུ གུ དེ དོང གུ བེ ནེ སུ ནང རེ ཉི ཐུ ཅོང དང ཝི གི གུན ཧུ རང ཁྱོང ཅོང གི གུན ལེ ཅུ ཤི ཞན པ དེན པེ ལ་ས ཆོང གི ཆེན ཀ્વાན ཆུ ཚེ གོང ཐང ཆོང ཤུང བེ དིང ཆོང ཚ ཐ ལོབ ས ཆོང ཅིན ལིང ཡང གི དོམ ར ཉུ ཁུ ས ཅིན དེ ཐང ཅིན དག ཚ ཆུ ཡེར པ ཕུ ཆུང སོ སོ ཕེམ ནེ ཀྲུང དབྱང གི གིན ཁམ ཁོར ཡུ སུང ཁྱབ ད ཤི ཆེ རེ ལ ཤེ ཅོ ཅུ ཅི ཆེ བེ ལེ ཐུན ལ ཟུབ ཅི ནང ཅིན ཁོང གི ནེ ཐུ ཅིན ཆོ ཐ ཅུམ ཅེ ཅིམ ཆོ གུན ཁུང ཆེ ནེ ཚེ རེ ཐང ཐུན པར ཅུ ཅི མིག ཚེ དེན ཁེ ཐ ཅུ ཅི ཆེ ཐབ ཐུ ཁུ ཚང ཐོ དང ནེ གུ ནམ ཅེན ཐང ཕོག ཕེན ཅེན ཁེ ཐོ ཐམ ལམ ལུ ཐུ ཁུ ཚང ཐོ དང ཐོ དར ཤི ཅུ ཅི གི ལེན གེན ཁ ལ ཐམ ཅིན ཆེ གུ ཅུ གུང ཆེ ཐབ ཤིབ ཚ སུ ནེ གིན ཁམ ཁིམ ཤི ལ སུང གུབ ཡབ ཆེ གུ བེ ནེ སུ ནང རེ
1: ཅི ཚེ ཉི ཉི གི ང ཅུ རང སྐྱོང ལྗོངས སྲིད གཞུང སྲིད གཞུང ཞུང ལས ཁང གི དང གི གབ ཉི ཞུ བེ ཚང ཚོམ ཁྲེ ཚོ ཐེང ཞི བེ གོང ཐུན ཕེ ཐོ ལ དར ཆེ ཅེ བེ མུ དྲི ཅུ ཐུན ཚོ བེ སྲིད གཞུང དྲིམ ཅ ཚོན དོ ཐེང སུམ བེ ཐོ ཉེ དོང ཅེ ངུ ལུ ཕེ རང སྐྱོང ལྗོངས གེན ཁམ ཁུ རུ གོར གི ཅི ཅ ཞི བེ དྲི ཡུ ནེ ཚུ ངོ དྲི ཆེ བ ཐ སར གུ བེ ཁྲི བ ལེན གབ ཡུ བཞི རང སྐྱོང ལྗོངས གེན ཁམ ཁུ རུ ཐེང གི ཐེང ཅང ཞན བ ཞུ ཕུ ཆན གི ཉེ དོང ཅེ ངུ ལོར ཇོང ཡོང གི ཁུ རུ གི ཁུ ལུང པུ ཚེ ཡག བེ ཉིན ཆན གི དུ ཆ གྱ ཅེ གུ ཅུ ཁོ ཁུ ཚ གེ སིན གུ ཙང བ ཐང ཆུ ཆུ ཅེ གི ཆུ པུ ཚེ ཅི ན གི ཁབ གི དེན ཁེ ཆེ བེ ཆུ གོང གི ཁུ རུ པུ ཚེ གི ཚེ ཤི ལུན གུ ས གུ ཁུ རུ པུ ཚེ ཡང ལུན གུ ཉེ དོང ཅེ ངུ ལོར ཇོང ཡོང གི གེན ཁམ ཁུ རུ པུ ཚེ ཅི ན དེན བུ ཡོ བ ཐང ཕེ དེ ཉི ངར ཤི ཙམ ལིན ཐོ ཁི གེན ཁམ ཁུ རུ པུ ཚེ ཡང ཤུ གི ཚེ ཡིན ཤི སུམ ཤི ཅིན གི བེ ཚེ ཇོང ཉི རང གེ ཁི ངོས སུ ཀྲུང ཧྭ མི མང ཅི ཐུན གི ཁབ གེན ཁམ ཁུ རུ ཁི ཁིམ ཤུང ཤེ བ ལ དར ཆི གུ ཡིན བ ཐང ཁིམཤུང ལ་དར ཆེབ་ཏི རང་གེ ཁི གེང ཁམ ཤིབེ ཟུ གུང ཆུ ལམཆེ དུ་རིན དབུ ཐན ད ཁེ ཆིན ཤི ཡིན ཤི རང ཇུང གི གེ ཁབ གེང ཁམ དེན ཅ སུང ཅེ དེན ཟུ ཐ གེ ཁབ གི གེང ཁམ ཤིབེ ཁི ཐོ སུ དུ གུ མི སེ གི ཐུ ཉིན དེ གུ དེ ལུ ཐུ ཉེ ཁུ ཡོ ཉི མེ ཇུ ཐན ཟོ རམི མེ རང ཇུང གི ཁིམཤུང ཆི ཅ ཆི གུ ཐི ཐ ཐིང གི ཁུ ཡོ ཉི མེ མུ དི ཆེ གུ དེ བེ ནང ཐན ཐོ ཆེ ནེ ཆི ཅ ཆི གུ ཇ ཐ ཅན བ བེ གུ ཞུ ཕུ ཆན ཁི ང ཚོ ཁིམཤུང ཙུམ ཅི ཆི ཁེན ཆི ལེ ཁེ བ ཚོ དེན ཤུ ཆེ ནེ ཆེ ཐུན སུ ཆི ཆེ གུ སན ནེ རན ཤིན ཁི ཁིམ སུ ཐ སི ཤུང ཁི ཅི སུ ཆེན ནེ རན ཤིན ཁི ཡི ཆི ཆེ པི དུར ཙང སི ཆེ བེ ལེ ཐུན བེ གུ རང གུང ཅོང གེན ཁམ ཁོར ཡོ སུང གབ ཆོག དུ སིན ཅིན ཁིམ གུ ཐུན ཆེན ཁི སེ ཐུ སོ ཅུ ལེ ཐུན བེ དེ ཁིམ ཤུང ངོས སོ ལ དར ཆི གུ ཐེ དི ཆེ ཡུ ཅི སུང བ ཤི རང གུང ཅོང གེན ཁམ ཁོར ཡོ ཐིན ཆོག དུ དེ ཤི ཆེ ལེན ཆུ ཆུ ཅང ཐེན ལིན ཁི ང ཚོ ཕེན ཡུ གི ཆེ ཐབ ཐེ བེ མང བ ཅེ ཐེ མུ ཐུ གེ ཁབ གེན ཁམ ཤི བེ ཁི ཐོ སུ ཟུ དུན ཆེ ཐོ nga le ha be gwa ni zhe be pyun jung zu jun ki la dar ma la thu gu chang thu da ni pe ge ge number jung thu thien yong chuo su li gu chi gu gu di dan de zhe be chong ke tha chong si ti si chu tha chu so zu jun hu da jie ni zhe be pyun jung zu jun chi be le thu pe ge nyu bu yong be ge nin che gu yin xi su bu ji
2: ni thu ha su kong gar ge ji nam tha thu nam chu jong ne chu xi che de ma la chu de ku gu ki tun cham su le gi bu ji ma la ti ni pyun jung mang ju ke ju ki ri de mang ju ke ju
3: 준교를 남주 대랑아 거규로 견송 도부 유바시 편조 남단 서바 춘이 되네기 타사 견송부 레르바 진연기 땡을 미락다르 때네 근동 지기 예배 찰법법 소기 남시 땡급 세부 통기 매배 된자기 외매 끼네 휴 다자 최대 말라 대 예배 년실 통하네 바다소 세부 통기 도 지송 바시 편조 남단 서바 춘이 되네기 타사 견송부 진이 시험바 체도르기 최대 말라 때네 Jingdian Mangzhu Kezhu Zu Jun Tang, Midab Jingnu Tang, Mangzhu Kezhu Song Du Zhenne, Peke Dongbe, Langzhi Tengyu Chiebe, Chumze Kezhen Si Yinxin, Mala Ti, Namtang Le Di Kurju Ki, Le Chiu Tang, Dianjia Ki Gensu Nui Ba, Qiru Qin Yue Ji Song Ba Shi. Midab Gundum Chieba Ne, Jingnu Chitun Chiebe Bar, Gyunduo Qin Ba Ti, Namtang Le Di Ki, Le Ge Gyurim Dab Diru Qin Ba Ma Si, 사도 양도 카디오 때문에 루리 젠도 조준 체조로 가주 서브 총화 천도 정용기 사도 양도 남단기 체조 증류 넘주 정내 70 체류 말라 토마 최대 코르조 제바티 제유 락제기 동자 공유라 列清 인데 망주 커주 남자 캡대 동교로 망시 땜부 땡유바시 망주 커주 변정주 최진 선제주 조준 코인 선바 리준 링기 列清 아주 모두 최대 코르조 레든테 대십 체린 체대 시장 도루부다 말하게 뇌바 투산 수뇌 사도 양도 남당께 도담 체질련바 제바당 최대 코르조 야부 투비지 배주 제공 림신 야체 당대 표에게 망주 커주 차샤 뿌다 공배 용조로 대결은 눈대 체주 인시 송바시 진도 주배 최진년 개용 신도 로종기 미미 남주 전도를 급주배 변조기 딤루 전도로 허가 조지바시 뒤인인이게 전도나 정용기 팀서바 숨지 수양아 예 담대바 십지 중이기 캐주 면접에 전도 남장 죽지나 전주 잡으지 여바시 전도를 규 전주배 요제 소지 쳐다다 미미 남주 양다 거주 뜻된 타주 편순 상대서 제배 초등 뇌바 최감 내부 팁도 바시 여바시 전주 바스 남주매 전도를 나 수된 담부이 남자 도상 남중 이내 수수 장배 전뇌 된배 강리 도바 가부 총시 죄바시 전주와 미만노비 카바나 미시엔기 미미 남주 당와 통두 이미 계정 치송 아란키 미미 남주 동다 장배 인슈송 대단 체부지 롭종의 장대자 약도 친송 시죄바시 전도르 시부 흉장 장남당 구림대마 용치 전도르 제주 초기 칠레기 현재 소부 제주 제배 현재배 칠레 소게 전다 하장 첨부 여바시 변정 전규기 직접 현재바 모바 特意 다루 현재배 본가 추제 토부 여라 전주배 추제에 양 나루레 토와 도지 송바시 전도 차지 타 남장에게 자가 앙탕부다 니바 숨부지에 담대 중화 마세 표정 직조 자가다 전주 닝도 70개 자가 소견 제여시 자가 통계 계산으로 네 모두 배전 체디 중재 딜레야바 뒤에 계급 신배 전도 난 쇼도 받게 주 인시에 제바시
2: 팅급 남창 주준 체배 투수 야슈 티시 생리 전기 망추 괴코 탐보 듬타 어준 기코가 통진 체디 정공기 니뉴 직뒤 최동
3: 做你列车规避女联党务他南昌组军旗空德教室党业务是三日中三日重点给总中给车空队列行南昌拉达其余度吹借国林联盟啊国就切不当二中把列车组军业务是三日中对岸组军区给局长选拔这些给盟国同志松茶机国党委南昌提了吹借地区党吹空队员角动 타네 출송 직제에서 각제 후세 수여바시 이를 진짜 당부로 내구 조춘 남장 조춘 뉴제 꾀배 당유배 다자 지피림 가자 뉴주 세네 진짜 조직이 나응어서 주요 콘디 톱수 유예제 송바시 남장 테레 뉴의 출연 방립 송동 10대 20세기도 토 직조를 치즈 유여바다 주인 신지 지 용기 천유 자와 송주 소송나 차 송신디 당장 뉴주 때네 总共 왕배 니네 록터 뒤주시 대단 체업지 다가 체제기 미디어반 출시 친이당 계도 선배 차소 충신 주니 균도 더든 최 콘든 튕공식 차바 체제 채무당 체주 법에 넘시 등급 최 콘든의 내든 탁주도 바시 교시 제시기 남장 조준 신지 최 콘든의 지자균 명운염 주시마 직접계 신유 예배 급디도 레지 레소배 되간당 롭자 맹강소 지배 크군 용소 겸내 레지 레소바당 망소게 톰나당 기나 대배 되도 주주지 예 송바시
4: 진도 주배 최니년 중앙 기감 구조 송경 다시 소중 주배 랑조라 니좀 제주를 제배 망소기 인비 수자규 태튼 제리 칸녀시바 내튼 니슈섭시 예배나 카바르규 태튼 제바 니슈섭시다 도구르 첨부 제배 내튼 시여바시
0: 타팅 태튼 제리나 하스총키 탕제외 내튼 아 예배나 도구르 첨부 제배 내튼 지타 시즈총키 탕제외 내튼 추 예배나 도구르 첨부 제배 내튼 지
5: 老个重铁坛这位内屯起宁车重铁坛这位内屯啊枪都重铁坛这位内屯啊枪都重铁坛这位内屯啊枪都重铁坛这位内屯啊枪都重铁坛这位内屯啊枪都重铁坛这位内屯啊枪都重铁坛这位内屯啊枪都重铁坛这位内屯啊枪都重铁坛这位内屯啊枪都重铁坛这位内屯啊枪都重铁坛这位内屯啊枪都重铁坛这位内屯啊枪都重铁坛这位内屯啊枪都重铁坛这位内屯啊枪都重铁坛这位内屯啊枪都重铁坛这位内屯啊枪都重铁坛这位内屯啊枪都重铁坛这位内屯啊枪都重铁坛这位内屯啊枪都重铁坛这位内屯啊枪都重铁坛这位内屯啊枪都重铁坛这位内屯啊枪都重铁坛这位内屯啊枪都重铁坛这位内屯啊枪都重
2: 中央健康科学松江大学初中期被准确级别起立呢。提醒中央健康科学松江大学初中期盲测的预备学习团推动起立卡专业的预祝团大学具体测试了，图库西纳图。
0: 建筑储备七年年牌，中央健康科学松桥大学促进储备，让中冷热

0: 소나토라 옵징우 대회대 전수 당기 샘상기 청와 중내 꿀라 대당치 유주당 미주 나주 샹람소 주터마웨 송강도 핌리 이밍아 배주 전어초라 단동 바이어 바이유산 진쇼당 중매 검주직 내조 미장라 최시유배 원라 림나 원라 유주인
1: 유주 덤지기 예 송강도 핌리 루치타 이밍아 렘바타 배주 낭초
2: 산에 하스종기 링고 샬람 파고 송종기 이람 가방자 내고제 구지 주지 응아 안니추
3: 링고 딱젠게 헌고디 권제 칠을 침부인나 땜부제 능면에 심제 제체 고민도 닝제 다녀 강부디 메시지 아님도 깔려겹사 들이 있느니 링고 딱젠게 헌고지 권제 잠보야고 지기인다 링고 딱젠게 헌고디 빨라다 아무라를 피부인나 혼나니 심부 가부 용범하제 고고 년과 여분 능시 심수 용부도 와
4: 허브지게바탕 나주된바 나 깜부소기 나궁 대부미지 유방 나다 나외 소주칸을 피다 원두기 직제래 이미 십제다 냠린 낭초라 꾸니라 오 징우디라 년세기 순환의 주위 대단시 진이 나와 너소동화당 서주랑바 나와 우주자바소기 나와 대부미지 나다 나외 소주칸을 피다 원두기 직제다 칠레기 라제토네 이미 십제다 냠린 낭초라 유방 나다 나외 소주칸기 나와 먹어탕 나와 장세진에 깨라 대륙기 나와시 진이 유화 나다 나와 소축하니 개용기 무지 참부시기 다다 카바 겹지 지레기 섭주토니 기기 나다 나와 내들라 다균 진이
5: 유화 나다 나와 소축한기 대탄 지심 제국비 유인 나다 나와 내들카라 총가도 핀 십제 냠리낭지 고르구단 고수 굴레미고
4: 하세산에 하수종기 진관추 냥제화람 가방자 레고지 구지 두지 숭아 지지게 시지산에 시지종기 섬주지추 짜드기람 가방자 레고지 군이 개구 나나 구구추

0: 그들 아자게 조 릉김기 조가나 맨제 튕기 치신배 강이
1: 어 저라 가게지 민도 튕기 지역의 여제대 정부지다 광무지라르샤 매지카지 세제 대 조드체 대강래야 정지다 추도점 루제 코멘나라 괴제 드네 야띠에 추고게 난 루제 리우수기 어 드네 감세 주제 난래야 감 다르샤
0: 허지금에 아자기 조여 랑고 난에 자 년도버라 쇠신비 메리 감니니 그때 뉴제로가기 광시공청 요리 랑용 정도 뉴제 추중 카숨버딩아 가나시나 년도비 류전다 량체금의 중심비 여자 캐수리부서와디 증거 하장 유부 여진 대린 정디 유미 리창민 서와시기 수구 유바시 정대난 코바라 총간식 여지 년도비 대가를 제부견네 코바진 순체
1: 근데 쇠배 랑세비셔다
2: 그야르샤 아니 그제 등질로나 다그리
1: 디 놈들 왜 어 놈들 가르지 야르베
2: 그야지 그 차보다 대나 면질로 오지
1: 마든다 둘로 면질사야 돼 데르베
2: 이제
1: 드네 대시 오 간데 소그래
2: 어 드네 라베 지 지주래
0: 리자민기 원래 쉬바라 면제 대다 증거 주라 케보 하잔 첨부도 대나 면제 주 노저기 면나 시디니 분서와 대 시기유 대한 금중제 리부주네 중에 바로 시기유 대공제라 금중제 고르자네 숨게 바르체네 중기유스
3: 면 금중시 고르 숨게
0: 就地七夕抗疫面比面子么体质人控特别开那才平均测了那是所有的一个药性我能按所有面子怎么总听起过过破不行呢这月测不卡巴亚你就起过过去呢您就让给金松下去别我去四川绵阳年多别面子怎么所给你讨厌你这么就松长吗金松多不大 中路面子怎么日不提加了怎么的面子怎么数据汤面就这准计当成就你往些图别铁大给人工多么过去松动性格别结束年多别超局面子怎么提的女别女子跑跟铁外忙在局图

0: 유지 쳔바라 녜세주네 드그리
1: 명아르 규지대다 제외 더유 녜젠베 면제 좀 수업에 니베 왕기 유티 협주 쳔베 공도 협제 지미 임시
2: 간세 능균 차도니 미세 편의 유스야탄 미베 상초 인스야기 명희의 격딘지 망부지 통유요시 카지게 지체비는 폐명안 삼시 아니 미에 팀제지 요요시

0: tiring anzu loge badru lamdi ani lemba gaje jilina loliya bola mola liya kunju ne ani nyongzo ngone de kandere dos da ga jo
1: de shabsha ji wo de chik tsu de shtaro na ni de
2: ge wo shu shu wa la
1: na ze
2: yang wo shu shu
1: chen de lemba de ti bu de
2: ta ti ho ho ma sa ba
1: de loge badru lam ani kira liya pyu ya ni
3: 한국인이나 티톱라 보여시다도 하고도 공부지 되다봐야 양모시오도
1: 그래서
3: 대회장하나도 야가 차오다 죽을 지면 오늘 난다 용서되면도 봐
1: 다치나 레바디 기란티부도 왜
3: 아래 빠도 사직 사베니
1: 다 기란 체가 틱스들레 부야 얘기란
3: 그래서
4: 너 한국인이 건달람 사고 레시텐데 로지바도
1: 어디 기란가 추브다 갈람사 티나소 너 기란이야 대가 부위
5: 지도 카바라 레고르게 구지 추추 직추 추추 직
6: 야미 김비 너콩 디부 메타 고나 구유코 소기 야메니 춘튼시 교부 칭비 당도 피타
7: 칭비 당니 나녜 디당키 체레 셴슈 디네 시인라 게용키 규지 총다 시갸힌 편종수 로주연키 총캉 인베 체인베 토로 대표 이치 낭초
6: 칭비 당기 튼세 칭비 루니 계급기 치와라기 유비

김일세 고령의 참여추 협재 기급 시행에 나와. 타동세 고령토기 대면 낙세 치수 소대. 이내야 당대 미통 렉신기 당동 양호타 제세지다타 폐체와 폐지를 농구 동자야 면토 조와 미리기 조외 치리초. 대야 캐나다니 미남 할의 항상급의 당동타 제세지다 주 초대 응하고 있어. 팀이 무제리 재난. 중 표준 초보 중저타 대신 내마 러시 중견기 도주제 강의 배고라 17주기 태양로 지증아도 거래토 캐나다 켜용 독재라 미 최동하기 캬롬기 용수로비 태견배 캐나다 태그르기 소자타 정중급의 고파르티 파라치 통의 말을 좋았던 뒤에 이시에 감사의 삼재대 주배 채나 림기 채소 사바야 감사 교연에 다른 메릴 호마라 줘요. 뒤에 미리기 공과 텐 강보로 내대로 자라. 마세 레베 님 덤분에 송 내 고르기 후유타 리게 소자나 교도 동고 중심

0: 대야 냐부접 제기 갸즈난 지가르 큐바티 나제 심세 차도 메바 디가라 좀 괴베 춤세시 유티 티니 계획이 지도시 냐부접 제 무리츠 잠오수 공고도 대나 거즈 계획이 된토 인치 갸즈 잠오수 교
1: 디가르 레바라 탑시 직상 유바니
2: Tieni, lep tan zhou ni di ga ren yong ge.

퇴저 망치 외갑수 아주 야주 균으로 표준 초보 드리라 양수 급체 가이스나 고조남 경한 저 통나 캐본에 대네 추난도 초대지 않았어 왜냐 야 부처 젠키 뉴플란트 공동화 요와 대네 항상 그게 현지기 부수티 총원수 대변나 컨저로 소자 신식이 제외 포라보로

대세 룸부 야구 규모 제기 초납 당도 콘솔라리아 갸즈 난도 테트 머신 머리 마부식 쇠보로 네토바 강식 라리아 초나도 로안네 공원 팅직 방 도규 그급 라시페 왜냐 프리초 소쇼 중간 테니 노부 충주 다라낭신 치메데도 자르도 대야 사고르니 송제 냐원 룸규르 조와마세 파모초 난신 공원동어로 용겐 초다 냠투 초로탄 종니 갸즈나 고조 평공 표송 소업의 총원대로 자민 토업이 초제 최쇄기 초대 전이기 대야 생마리 쿠수르 테니 나발레스레 최소니에 타시던 잠기 개백구이기 나타탄 자와라 화조로 다른 데로 요원이 냐부접진 롱수 주긴 지르바 개백치

캐부티 네데르 조르디 셔규나제도 네자오베 이루크리타 아르간 치리기 메츠 네디니 나즈네 강가 강대기 김시시도 준시 제로 최동 조제도 주 튕글로로 유럽계 전부 시기 맨 차례 능린 디니 자르 양부 시에타 군중 자외 난키 군중게 제부 유도 사싱 편조 야조 예배 정중 컴 디더부니 미리기 신괴 치덥 제시 십지 제발레 퇴응어 마라 티레게 마디 년디니 맨 차라타 자당래 초배 신세 신부시 인투 자당 양부 자오배 초도 응아공시 인배 당매 소자손 대로 시초유 카부텐 데르 랩듀 디게 감세 토토 당매 샤와 장기 미련시 텐기 카자 레갸 과자 치갸 차기 마와이 롱동자진 디루 내자게기 미츠 메꾸주 강내 제베 멍시토 랑소소로 왕오비 디디엔 김시시 조춘 제예 대야 메린 홈에 미리기 되마 카타부츠 나고 충중암 차시에 잠당 메꾸주 제네 스입 사베 제베시 미바라 콘조로 따라 지진 치속하시기 사고 메세 동구 메첸부 신전 고대도 교류에 동전 최도 자사 친구시 차보마세 대신 신과 친구의 순경 대연배 신도 친구처로 각기 매바 차네 딜에 봄바 개토바 충화 제례 관저로 신제 제보타 신도 고대의 지수 치료 성의 대나 네게 매수 매 등진라 대연에 내디니 표송 자격이 인가공시라 대유 외야 대모투 견뎌 체토파 마시 테게 나즈에 다용베 매겨레 슈겐게 제여 바시도 총유르 태양 규럽 카시 야르몬토 나즈에 메세 동오베 치다 티리 용소 죽듀 상시 다자 쿠인데라 맨 차례 신동 체복 편제 계신 양시 튜브 표송 소베 나즈에 디니 나스네가 주민모 통교 대회 롱어 숨게 제수 매 체부 바르네 라리아나 제 라수 체부 초네 카나디의 실교토 매 차례 나제 나부지 불리 이내야 텐기 차라 능린 용시 잠식 장소로 내 토비 마세 대다 샹도르지 외 지리낭 송경 체유 지린 디더보니 탱이나 내매 표숨 소수 제수 대비해 매질 때에 나제 라수 제베 특주기 매긴 카나디에 나제토 최신의 류 매베 되니 캐부티에 뒤럽타 용소 타대 지도나 마지나마 표숨 소부시 매나야 작다 르동의 신토 가인스나 탱기차라 나제토 여신 편제 기신 여신라 매 바르라부유 나제라 매 체류 대기자라 공연태조 왜냐 매세 동기주의 왕기 여신기 교내 뉴도 디그 내게를 송신 대야 카나디의 전중 전중 7일 디더부야 마주 미리타 나제니 워르기 저와 틀에 퇴배 사르베기 제부시시 그디스 예신기 로마 셉젠티 쾌념시 서부여배 테라 뱀히자 카라시 테르덴 예신기 로레 듄듀급수 테뉴바 쇼르제 친용토 동기여 대야 퇴고남 슝덴 낭두냐르소 톱제라 로마남 사르사바르치 能做体力，人中看见没大肌肉为那把，虽然腿部肉没痛。

0: 太阳，那段雨日不雨米，内部挖出。天门年度小区南侧的军队塔拉亚，过去看了七九，看到去死。也行了，跨越边，新的天看到天，最新咋七十五天了，去了去。天南去俺就配送草龟跨天，也行，这个所谓就不介意。
1: 노래 지구의 퇴수, 신의 퇴수의 시국, 롱아르 젠타, 초를 낸 초고 입시.

지도 레바다 되네. 톰 대주 동호기 개송에 카체디 창조수 휴조의 협회 지수님. 왜냐나 전난기 경외 마부식니 카테네 제마요. 다동 소자 카지 고모마도 되는 겁니다.

호조기 모스크 파르토 생유 대모든 민원비 시균 양배 나고 되니 감세 캬롬 슈르니 지도 소조 제니 팀사 총원리 주부시시 디게 모든 민원비 자단키 메린 창매 마헤 초타 멸경지 Kengwen soja tiri goja mangshu ki zadangi soja shire la taja yangarmyu si zadangi soja geja chishu ti chichi. Timi soja kye tsabu shindaga kya mume ki zadang di ito tsowara kumchwe chungsi. Berna kumu jugzhu zenyuan ta wukchung tabushi. 보통 아주 중요한 게지. 마해 교수 전부 자단 뒤로 지가를 저기 매중. 소자 텐트 식니 청아 양배 탄고의 대전도 개바시시. 다다 양콘즈 자단 토 지가를 펑교려 저오베 응주 통주. 테니 쯔시 소자 대주 세 코레토키 미덴 우동 소자 교수시시

0: 메소다.
1: 캬브자. 마고티제.
0: 계제무소와.
1: 가르치야 위에봐. 유한 가르치가 위험봐.
0: 알리샤가 당초. 뭐라게 하한 부중할 게가 지었어. 상주고 대산 심재랑제 가다가 유다스기. 상대 제시야. 로니 남자 디시베아. 진짜 시리도 왜 수수수도 두고 진짜 당제.
1: 딜랑아 알아둔지 시대 내용유. 신은 심재가 개요 마지. 로니 남자니 뒤뒤 맞추었어. 단다 칸르제야 메라. 폴륜제야 메. 강범메바 모즈메바. 아지메바. 레그메바. 로주. 갈래기 동부르시아.
0: 아지. 디제 마슈다. 바오솔레 강에 체무드고야. 로녜나기 나르자 바오다. 땡교돔. 상무 디제 줘 봐. 그네지네 드네야는 규시.
1: 예로 쓰다체. 결란체우연은 카스요리. 신저 침비디 제시아. 시무동가다 하부감대 규리.
0: 디제 갈스그래야. 삼담왕시 교수 잡지 심도 니랑 오이게 됐어요시.
1: 더 셴메. 나 도부시고 했다.
0: 영화.
1: 보내기.
0: 보시. 니에도 도장라 전다 시야유. 니야 장 강부 세비다. 타링 스튜디. 강부 여고시도. 항성시. 쇼가 야람다. 야주 윤주다도 나에 대니 되추
1: 미스 강부편의 된스도에
0: 상아 경치실샤 딜레 진부 강부터 파키스기 사오디나 인지 보고기 자나데자 단도 보추는 답대바 아유 삼추
1: 게임도 벼셔
0: 제대로 자수는 니에 강부 사업대 다가 치고
1: 용아
0: 뭐야 니에 두고 가지고
1: 자고 체대 직토니 쓰리샤

0: 수용 암자 지도
1: 아직 완완
0: 삼루카 주마 다는 용도야
2: 허씨 다이 너 완완스에 표정아 쥐다 영유 전다 가시
0: 나 레 가르여 봐 나 간단히 잔 라마다 빌레 지금 줘 초코르미도 나 니야 중이다

0: 마파우시
1: 와 참모도
2: 디니라스야 강부터지 나로리아 신수나 텐텐 항석시 쇼다 야야야 야수제다가 쇼다 야쇼
1: 우와
2: 계란이 뒤에는 야채다가 쇼 말두고 더도디 년치 역시
1: 년치도
2: 허하자 고비다야르다
1: 고비다 까부예
2: 예장 씨고 니 저부지게 팀위디 아르카 주부시 제일 조니 마 되부치 동과랩시 니 저부대 셰베니 자데야 람사케리스 제일 수일란다 로스 튜비너 我的 keep
1: 탁주시와발라용세다차도니
2: 항사스 오데스규 야즈윤주르다야르시
1: 용세가비다
2: 야야, 야즈 유줄 때다. 제가 가 쯤에도 다리니 잘고 오다면도 봐. 갈고 말다. 집에 왔대. 야지. 나 쯤에 가도 아. 니랑 시야지. 집만 가다 와와 좀 쇼비너. 나 이때 내가 옵니다. 잔티리 가르쳐서 와 쌤 기분 두고
0: 기분도 낭담해 낙다치엽지 나대 대규여 봐 수지게 신을 준비면도
2: 어 장게 寻找 쓰기 아이리샤 쓰기
0: 장매 신을 준비해
2: 네 신수
1: 바랑아 천장 쌤 자루
0: 요시
2: 수수치라
1: 영아 쌤 자가 동네 너키 이제 출세를 쇼래 야조 감사 예민로 허관 소위에

0: 你是不是
1: 마라
2: 뛰는
1: 시험에 저 아디에 들어가.
2: 최하위 규모
1: 차비는 최하위 규모 차비는 최하위 규모 차비는 최하위 규모 차비는 최하위 규모 차비는 최하위 규모 차비는 최하위 규모 차비는 최하위 규모 차비는 최하위 규모 차비는 최하위 규모 차비는 최하위 규모 차비는 최하위 규모 차비는 최하위 규모 차비는 최하위 규모 차비는 최하위 규모 차비는 최하위 규모 차비는 최하위 규모 차비는 최하위 규모 차비는 최하위 규모 차비는 최하위 규모 차비는 최하위 규모 차비는 최하위 규모 차비는 최하위 규모 차비는 최하위 규모 차비는 최하위 규모 차비는 최하위 규모 차비는 최하위 규모 차비는 최하위 규모 차비는 최하위 규모 차비는 최하위 규모 차비는 최하위

0: 我想给听我叫个咖啡喝了呗。
1: 咱咱姐，我那些呢？自动杀的，开枪不是啥事呗？真的也让听我，不会切的呗？没准没那个，恰巧我一直的切的呗。下面的叫个叔叔来住下切的呗？当地表面几个没自己坚持的呗？ 미스티지 길이 여름에 기세랑 게가 오스도 삼나 니모라다 저와 친 교회 갈도 슈정문이 시에나 니모라다 저와 제마치 내 뒤도 오다 가서 말다 와와
0: 让 슈정과 가니 슈트 손사 샹게 나와 시작해야지 뭐라 쌤 기분이 왜 드리지?

0: 얘 러리야 자그디 토부치기이
1: 디송구메
2: 나
1: 얘 디송구메 스유 怎么사 도로디 년원의 시에너 믹세그 튜니유 디표베 신다디소 대기대기 시에젠지바
2: 드레스 시구쇼 도로디게라 추숨치 냐창문유
1: 초보 도로디게라 뇽네 치주차 가시에다 망너 치갸스니시 랑게가 추숨레 마제너 참보 아유
2: 마르구쇼 도로디게 키랑게 견사하도와 시다카지 다수 유차샤 먼저 총관나 샤야디 안냠 대우부터 제마 양갸 다수 체제 뇽네 중 삼부지 창부시너 도로디게 키랑운의 자침부 인기리 이네 미신다게 딘데성 구이 좀 알다라 제마레
1: 이네 도스 용차샤
2: 그죠 단도 총제와 깔리 사도 시다 먼저 총관나 도베디게 창문체가 유비하시 대샤제 먼저 총으로 치고 요르다 도르드유나 단도 총제님 창마 의마카 당부 요시 키랑레 카당보 나이 지부지 담이 뭐 주나 키랑 총하신다 지나 근신난 같아
0: 와하가 주게니 과샤오세
3: 让你给是的
1: 让长无限呢那他的边角铁给刚才都是车去我的他都不会落云这次月让给三十岁的忙死着你用的位
2: 顾小头落地给了这次马到这段门道衙门的这些给让了空米卡多空米卡的给你们都总的这年退把这我都别撑下去用都为了
1: 要去

0: 발라 님도 추우면 봐.
1: 바보도 오면 또 지금 아랑 사연 뉴비. 어하. 술도 다 스치시다. 교다.
2: 혜지, 허하.
0: 오전정好, 감사.
2: 니랑 가가 쇼치하기, 스니에기, 고비수입기, 샤모뉴유. 칼라세베아.
0: 서우유.
2: 갈서우유.
0: 자시잠 서우유.
2: 자시잠에. 혜지, 칼라야구두과. 비라데랑 개동비.
0: 빨라 주우요.

0: 마시, 딜레 데임도가.
1: 얘랑 좀비 슬럼을 중에 랑 이체 못 쏘가.
0: 문에 좀비. 카리나.
1: 카리 카리나스. 저와 교육미도 도로 비게 지제 사야니 요마지.
0: 마시, 자. 계시랑 가고 뒤에 중요한데 아마 셰체. 네 먹고 뭐 주네. 도스 제주 봐.
1: 상게 네가 로고 체토네. 메시지 로고 체토도 돼.
0: 샤게 도로 대마 과시와. 네 뇨가 친구.
1: 우유 렌사. 자세 우유디게네 뇨비.
0: 제마라 미투두 가르코니 봐.
1: 제마 되게 체초 혹시. 니엘 민게네스 탁주 체고서 봐. 디게 송제 오스추. 마탈레 로체스 켜 봐. 돈도 낭 제체베 비라 동야도가. 뒤수 유저도디에 권케 버리샤.
0: 잘 가발이스. 감수수래.
2: 감사. 기랑의 균세시바 단도 균시비가 아시아. 보스네 균소.
3: 같이 그려래. 네 가발에 가가지.
4: 你让咱还是撒酒啊欧拉然有你还是幸运你也听见了连起给我们用的呗

알리랄 예다세야이 옌다르치 레그체제데 칼라마세비나 수초라진 크티지가 샹게가 로고체바 진이 용도야 옌다르치 레가마 용고라 샹게 알리사기 쇼세트 키트로 아자자 라인님도 유

0: ji ngo zhe xu ge guo ni dong zeng luo jiang yu ge gen kam ku yu bu ce jin ne ya gu yi bu ta he di ni ngar xin zhen ming tuo ki gen kam ku yu bu ce ya xue ge che yin bie guo gen yu xun lu chong ki mi mi nam zhe zhen du ge ju bie hen zhong ku ki dim zhu zhen du huo ka chuo bie guo
1: smalling ge gong kam sa
2: gong kam sa
1: di ga pe ge sung ga chlam yi heng ge ne ting di hen zhong sheng ge ge da si ba ge su xu
2: ti ri ni pe de xi bie ce ju dun da jin de chu bie ce ni日常密码是
0: 王军政企, 让军军企, 当企, 推密措前, 听局部措前, 让军军等位机, 推入三倍当企, 增组蓝球, 拉达年点切卡, 推入三倍来七部上部, 切西坦, 米利社会给来七倍, 密色西, 七部西蓝七太空切托, 卷堂的心理, 来七规矩坦, 来记的心理, 顶座切地, 卷云年点坦, 一路熊唱一部太空切念, 推穷来七部, 拉连吹念索用坦, 顶部, 规矩节切托, 培育的团国了积极出去习近平的那位各国开心团推入三百档期培育用这句拉达尔前辈出女不抗力对不他中央的空窝场面心术嫉妒真理列主比那么三不习对于第六年我觉得古族罗言行培育的边角谈及错批给东哥恰下卡国组织三百托立于边该其列七百列主谈列对胡大千年团情席团口切狗积狗切狗切地
3: 与林的规谈比他狂批动狗偏见三百团不切轨写送不行王军政企七十岁的聪明托地千年落点狗密托习近平给推入三百中区开缺点被基础人路的广别三路寻达追不他拉林了组织列个规地动物界切轨不他习近平企推入三百中区开缺点被基础人路的广别千里没拉他地位推人拉林给浪姐姐恰餐他养他巧有你
0: 老总他夸浪的铁锤给村里谈团别几点到他德特马玩登进胡大切托习近平给推入三百中区开缺点别几所人路的广播几个不及习近平起培给来团过了那位各国开清谈推入三百培共这去提醒你懂这个路到我给班培土随心能够那位松懈开清的广团结提着也不切不他盲错给国地位给这谈通州别那边团的 当给三队人兄西林特斯对木他给其行着盲错处提炸切轨电梯你给他去人心去推你了夸丁色不拉年当了他三男他切别切不是给西居了人归案寻达这的松共你托不切给提列团开给处永俗切不他坚持增助给团情席中这了规地当委托问吧当中央给特具规地拉达团开切别西切切切了给我解切轨别你素那我是王军正气
3: 人体领间中女切入当地基础人路停入间期偏重三百组军切器立给体位七百标轨借用给都是舍不得当关心人归托社会让位谈参不让位给来团踏踏借用给来团设备南下的森系谈新旧切托组队是温狗切别处让位来给内部电梯切轨不谈借用给切车借给来给抗力标轨来给卷谈切入当关心退步三百偏错了端不谈 连年间吃苦玩阔别起来给歇歇看老铁谈西林老不见这不说给三年降低空去养他都不切归不马些七不是给卷谈他老总情侣森系情侣结果归东情侣所切入当地卷云一点谈给其当季不西讲切归别连素那不是坚持增助谈连个胡大切的坚持谈给女了新年连个卡的切归明显不谈连给日南南巴切的肯定住归明显吧
0: 三里团团别切得登进切的肯这切的中能亚国移民先不接切的随军去三六空隙谈冷铺点别甘蓝春年谈不团年谈偏这团不切脱人体两个强球班给我切归不西谈王军正气迷茫地玩进别批给三六军控切的杨他别四团来接到我走不谈拉连大鬼集团登组切给军控切的开叉了密对不谈 给什么店里面吧我去爬松土给人去开边提当去恰恰谈及给人切开长辈陆续说他长辈一顿批吧
3: 常被网站传播者窃盗，我去派出所，当时电报他寻常催电用的铁轨，忙了偏不准备人堂去人力电报组的，迷茫电话的准备偏给上了军控铁轨线，铁轨可怜前年忙催电子十多栋的他，米粒卡给忙错给，狗皮电送去中间两句突破切卡，米粒卡给忙错给他们那谈给那，电价从那间推土动轨。清醒去他绝不谈这里谈吞本去他绝不忙嘴去他绝不借切个军控千年大家心就谈三千二家七十年的其中去年的登金切别孟西托列给密切电给他列给车特吞本列给规制界切规行本三期本人期列修用切不切的让南康小期去他绝不谈看明朝我让你由于其力电过切的，我去派出所处去拟了增加他，委托电催切轨。同时，我主谈团购切轨的同时前年，同门省电台坚持提别不露脸谈，谈不团年切别，让多给拆除了给我切开。立即就配不谈，立即就开吧，立即忽大就不接切脱。七岁人路谈表扬人路帮的，立即举出上半。配给来通过了几口之间习近平的闹别该国开前谈推了三百档期培养再去抗中三头早晚错不切规别年速闹事。王军政体罗电军密给乔永年当年用切别再去拉达通过前年他三谈决战艰苦别推了三百古体列七不息切够别尊切规宋永年他几度错不切年七不息给大些军女谈七不息了科娃领袖七夕六年的女节托了当地我去派出所三了谈七夕七夕节给他陆屯习近平去首席闹别党中央谈机构用切开党中央去北京那边唐林他去都学谈党中央去电笔那么七夕老大党中央去刚过能日电年米七不节七轨人均新年去七夕电送千年根据上部西公路军土中的谈慢给切土屯主别三了军土枪吧刚是给内班三批军土切班人均让动起三把军土枪我借切的推谈那把军土让计让据他让随人均切的铺三铁墩起孟西电动塔三六国孙电组这个天给墨体电送借切轨天塔这个随时送列住那把切轨行切不是给这个天塔切不是给这个随那把送的孟族机对冷路拉达那把塔那天去都是切不塔去他绝别这随年不送的往去长下绝不他往去清醒绝吧忙给切图往去绝吧往去催醒绝不借千年人归安这随时送列屯主轨绝赞给特地年送千年迷茫了几股他增足了几股清碎了几股借给三不讲托人归安得归唐林千年得归他军动起苦有趣两个切图吧空隙加不他金仓罗斯他清碎足用了南清千年米绝上谈列长不长下绝赞西贡借切的军切美本列七别崩卡足贡列吞了腾金千年当谈迷茫落谷为列七别也不惜恰过切归别年速闹事赖交谈工会财另外南玩天土屁屁不知
1: 罗斯给林松起四九年当中央起配给罗斯改革切别米色西贡四九世纪因为刘南让用中登位各部别忙出来句他民心积极切割的命令落水给您送去春运切息托了当地出不错四句三百五地堂安参路用我切割不是
4: 学会你学那种拉萨的吹巴谈让用中出的普及康能出不错出去点被学生才行学生查了解三个人去来点不错年所共没把了第二图来了车内出不错人工卡了车车切不错
5: 小松大堂技术这些东西我要的经济性拿落了这些现在都是第一的不过这些东西都要发出改变生产这些发出就好了
4: 普及抗体出国最长龙规格的系统这里谈准备过年这里才都点给切的出去同样用完谈这对区别是东西切据的信念出国最低档给人进行是然后将出的普及抗体出国咱们去这里看了您的这个面板谈还真行不多你看了咱们四个月前是不是人员中出的普及抗体期间王欢喜给人送去军电卡拉亚都当位出去同样有不满色出国去卡拉出了东个民族了今大错呀甚至七个面积送不是他这人就给六岁给人送去四句龙的马孙空给六岁他六镇同镇界团长所贴吧他 신조망기 부조타 총계르타 총대키 크가 시엠비 김장기 부조라 펜바토비시 자유전 수대 부조칸기 군진 쉬엔바 수나몬드키 나주 칭은 제주에타 코주당에 대신 대자타 초주 대비 자동 경영 체내 게린 숨기 칼라기 조준 토담타 배주 천된 체디 무인성마 초구토 돈토베 게린 제유의 숨시 세르 게렌타 시제 롭존 조준 게렌키 게렌 숨기 세주티 니레 칼라 테자마세 티웨 세구 네메라 소 초용나 겐송치기 유 탄삼존 네베 로가 총계레 촌나 총계레 시우 총대 롭존니 유티게 존네 롭존 시이마타 롭제 녜가능 리카게 초웨 코제 차삼부 유바타 대존니 롭수 게렌 숨기 조준 제네 지규르 규지 쳄시힌 촌나 총계레 시우 총대 롭존 길로마 베마 추준키 롭존니 녜 나니부터부인 세주 야부 텐제 유에베 파마 니베 응아즈 소에 테 심제 치고메 네 롭조 야부 체네 상메 제와 추수 수민조와 제주 인시 셰시 샤도 겐손 센덴 타 소에 토담 십자진 롭조 십주 뷰레 젠제 유에베 시오 총데 롭조 티 탄삼 규기 추고 추이 추기 덴베 김잔시도 교류 촌나 총게레 시오 총데 롭조 기 롭지 슈펑 청키 나즈의 땅게 체도 미사르 경와 타 계급기 체도 신대마 경우베 동맨 섬드윈 타 겐지 덴부 송디 롭스의 게린 숨기 세주 배주 간의 제네 롬녀의 차진 레수 당디 미게 탄점 숨우베 튜럽기 미사르 소경 호다 제주 인시 숨시 사드 위주니 탄점 탑스 뒤메 파라 게린 숨기 세주기 집에 세바 촐 하나도 교류 미진웨 콘 하자르 유베 너주 롭진 숨베 제고르 사르베 롭코에 타 롭종 요체 제시 Lhasa nagju tujin sumbe loma denzin namge ki, gelin sumgi seju yuebe, setu la gensun yuba ma se, lobjong yoje kyan zhuga dube, lobjong tan cuwe te semre chego mendo je shepsi. Lhasa nagju tujin sumbe lobji shuenba chinza bo yi, nganzu lobje loma gyaju gubju kuyanga yen la gelin sumgi seju longsu jugu yu, te loma cuwe kimzangi kubu yandu chinba ma se, loma cuwaya lo debu lobjong checho, lobje kyan rangyu zhongi jeyo tenbi pshisha, nguin cama, lome to dane, loma dita ngan canglo yongyo ro gansun qixin yue qi sumshi. Niwe luen nang, rangyu zhong dengwin tang sishun ki, zheyu siju rinbara qie ne, lobzu gelin sumki zhuzhun cixi rimxin toro dangwe, chobo cho siju sangbe wo, pungdun rinye toba chung ne, tuanjin si pyo tu zaba coba tang, zhebu minbi chumze su kyuru yubshi. Rangyu zhong lobzu ting, nordun chu chuchan xuan ba, du si jing ki, Taro rangyu zhuan dengwin tan sishun ki tuanjin shiri tamzin lume che ne, Mirikaag manzu yi dizi qiru dangdi, lopsu yu gelin sumgi cixi toru donju ti, manzu yu tuanjin sumju suibshi che su ju yu. Dilu cun, lopsu yu gelin sumgi cixi lariya, goro niki shibju bar ne, chanyum lorir lomar rir, goro ngadong gubji shibju simgi yu. Tini, siju ladara che cun, barde nye sumbati yin xie sumshi.
1: Nishe duimar, rangyu zhuan giro di cokbe, ngari sikuyu tu,
6: 昨天天江南沙巴尔别别局，明显记录今年阳性加七百三头，陆局三零年年，听错也准去，陆总七百七六岁，求一不是。昨天一南端分送所部月饼，年少从的初任县，年少年把的用钱，忙不月了，各自学会天命叠着，几九年头的超一把是。我的社区，真正起来烈日六十六日，昨天七月多，陕西的别别，陆局七夕唐浪吧，马腾给，陆子七正给，年少年把糖，人年我的社区都落你他上丢人给，娘娘送都这边，昨天个南端，特别送了十五穷一把是。陆局七夕唐浪吧，马腾给。 大家先给客户充电给，加七位兄弟们，摊上充足，加只团员被老板拍了，场面阿拉拍下全部下降。那句七夕唐浪把喜庆完呢，我的社区都协助着去充话，包不给给多接送不是。昨天个南端偏送钞票，我的社区给米里卡给来接忙做那么了，三队朋友打，当即接接给，这话什么处理不是？昨天七月，老端就团员也批件准备，那些群众啦，七天七不嘛是，米里团结也团结，忙是俺们为点都当月不是。 我的社区出现总会赞助部人不个别来讲，为例过亿，几六年，他的也怕的，国家特定的，就是参加了下东土的班，培养人员降低年，但给强调他，美丽卡给，密码盲做给别人话，别人他，忙给错，别给修行性越接送不是。我的社区给这种，确定见三大建设的那些人不个别来讲，赵文凤给，罗定区团员也，就当明白，别家作为主任的，中国共产党员呢，制作人都给培养三百用米四百呢，就是每给团员一把三千钱越接送不是。 我的社区给这种为提大部，军内部长选拔，古小明给，习近平给提大来接把是因为呢。 네, 조제 송대 공동 로정탄 락다 년대 체대 종용기 미리카기 망소 튠지 배답 체조로 체튠 체조 연시 송바시

0: 감사. 니네 피다. 감사. 동생팀 대두. 터제나. 와야. 땅아 지이다.
1: 아. 자조스이다. 딘종아 저 캐슈기.
0: 터지 터지.
2: 침세반라. 니 키라랑 칸게즈이다.
1: 마슈다 마슈다. 마슈제 줄
2: 레스.
1: 레스.
2: 爹，
0: 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
1: rāngkē shēyā kī tōk chū lūyā dī, kōn chū rāng shē chūngi.
0: Shē mū chū, nye jē shē dē jē hā kua chū, tōk chū sō chē lō sūm nā, lā bā tū, nye jāng lō jī nā, mēn jē nāng jē chē dēn dā, tōng sō tēn jē chī dī, nyōr chī mū sē tū bī shā, lā bā tū, tōk chū sō chē nye kio

0: 마네 드림시 마차샤
1: 냥아선에 쇠바도시 지게 무엇은 예디 내가 진짜 지금 유부시
0: 다는 그 제체 오래 주제 한라
1: 라 等다 대체도 용비 좀데 매 가려지 방다 수정 앞에 나와 매자 나라서 니가 소통 말 봐
0: 이내 콘중원에 골 쪽줄려샤
1: 아지 대 가려지 지스 你这个莫来了, lick this is a cheese substitute, good to do cutting a hack hobby, and I'll answer you. You
0: need the chimney, Gabri.
1: I'm getting chita. Ran Halian Sachiato, need to shake him, whatever. Ran Tilipa Logi, chase to get to chisish. Near Cotilla, Shuish on the meeting, same to me, Abja. Rangajal, some loss, a hoshi, Gomu Chibish, come to the Sawanik, you too much.
0: 主持人喊了，快走！
1: 大姐，我等到从下面领你去，大心没大。
0: 妈的！
1: 大姐，主持人，光木子啊，今年完了，俺那是没听的。

0: 아자, 마산노 토스. 나 모두 팀 집지기. 마세 팀 집이야 호스지기.
1: 예 삼노 담기. 미사데 강야 팀.
0: 다 유제 된 용고 마지. 방아 된 비 제비나. 신의 소소 로덥기 용고지.
2: 신윤, 랑 삼노 토자 나 가부시라 쵸. 랑노 되부치. 랑게 가르치네 아무니게 겹 교칭인다.

0: 야니 딱히 니 도스 마데제 칼라사 가쇼
1: 로 유구유 용구유
2: 됐어요 암라 니 제대로
0: 가쇼 먹어 먹어 잘 피게 되다 니에쳐 니에쳐 왜 라이 칼라사 가쇼
3: 도서 개사소게
2: 차베스 좀 제스
3: 라니엘아 과즈 마쇼다 니 제야슈 개점시 라인다 다리 계란이 조선 신지 내주 근처 스토비니 계란이 연자 안타 고샤르다
1: 발라 계란게 텐갸스 손주
3: 용차스 텐갸세네 용차스와
0: 장발라게 텐무갸세네 용차 요마리 지바
2: 계란이 돌디르나스 언니게 된자 인지 섭서 제쇼
0: 야 교글랑시서다
2: 암라 토세나
1: 조관토
2: 발라 계란망 수다
0: 발라 랑시 저마리 소겹 토메바
3: 마샤스나르 수스도
2: 암라가던도 지난가 니브리샤드게 피마리 숨게
0: 딜레라 망츠소 야소아
3: 마샤스나르스
0: 로치주 망츠아우르다
1: 니하고스 니친드다 추두시에
2: 가리 니투라도게
1: 선교 챔부시도
2: 가래 선교
1: 수위 총주 총민 완창 조주소 제 조균 담비에 칭계기 량대 님도 수도 개별 거르샤
2: 아 네
1: 디 선교 챔부시 손자 나 인지 조리 야메나 언니 그 년지 유고디 퍼스갸나 아
0: 어지 자 이지 조르베 사실 뭐 라멘 꼴기 말베야
3: 아자자 고르기 엄마지 야님에비나 고르크 제스키
0: 아시 갈레시라요리
3: 레세야다 안타 고샤오지 조선 조야디 기라니 다와미롱을 했으니 지그지 봐
2: 어 녜세나 나라니를 간다 유럽도 뒤수지 수고죠 장가다 주다 나랑 할 얘기
1: 야죠 아 친지 라니 제 야불어
3: 야쇼 야 진유 랑할 시간 좀 봐
0: 나 이다네 퇴비
3: 네 랑저시들 주래 양심상그래
0: 믿으시러
3: 랑샴 가시지유 아
0: 키스 이제 나 이달 수제 랑제 디 인스는 랑게 당리 제부도 그래
3: 方言春之类的看给让爹用咋可是秀英这些脸

0: 야, 거봐 저봐. 란디의 톰지, 같이 유야. 아, 란 지금은 누구야? 야, 아, 지, 딘데 쟤는 같이 오지. 더 나이 좀 쉬다. 같이 유.
1: 书记了，你总去他去所在，总去他去前面，甚至提不加把意。
0: 喂。

0: 张江啊，好心人呗。巴布让党员兼职送上，过了足球队被帮大的，陈家杰不是？你也扛着钱没？你那巴布让朋友那些呢？俺们那心都多少钱？ 봐봐, 개씨니 꼴을 속출려 뱉은다디 디광을 시험을 줬을 비는 밥이랑 이치해도 왜?
1: 나 이치기

0: 我们这边有人，我们这边有人。我们这边有人。我们这边有人。我们这边有人。我们这边有人。我们这边有人。我们这边有人。我们这边有人。我们这边有人。我们这边有人。我们这边有人。我们这边有人。我们这边有人。我们这边有人。我们这边有人。我们这边有人。我们这边有人。我们这边有人。我们这边有人。我们这边有人。我们这边有人。我们这边有人。我们这边有人。我们这边有人。我们这边有人。我们这边有人。我们这边有人。我们这边有人。我们这边有人。我们这边有人。我们这边有人。我们这边有人。我们这边有人。我们这边有人。我们这边有人。我们这边有人。我们这边有人。我们这边有人。我们这边有人。我们这边有人。我们这边有人。我们这边有人。我们这边有人。我们这边有人。我们这边有人。我们这边有人。我们这边有人。我们这边有人。我们这边有人。我们这边有人。我们这边有人。我们这边有人。我们这边有人。 꼬다. 눈에 야규다. 어야, 미들이.
1: 다디 베진 가고 지그래. 칸이스는 미리 베트 샤무 근제 동통하면도 시미 매베 사실 친제 도로 집이 있나. 안 가라서 켜는 님 말이.
2: 니리. 미디게 세미히. 두스다디 야람도 갑제. 둘러다 한골 콘톱데샤. 유고와 다쟁기 통고배 수수시다. 조수대 두구마저 원이기 두수지야지. 다들 얘기해 두수선사. 민망치 내하신 사월이. 이내 미디 흘류지 저하균 직민도. 무제한지 법수러. 무슨 내 법수. 조수가 미 두수시다디. 중국 두수다. 히바 조수 두수도. 제사 미디 구마랑 쇼만 히바. 구마고야 잉슈디 데시야. 내하시에서 무제한지다. 토라네 렉신이 드리리 지게다 뇨 소신 얘기 마쇼진 이시면어 보내 딜레 토시리샤 뒤주 딜레 동요야 문에 신뢰 하마 죽고러 유쇼 시가 주니리 라도 가바 구야디 조 나와 기기 유하시드리 미디 가바 겁도 텐조 나와 마다야 데너 소소 고고 외자라 텐조 데데니 흐습기
0: 가바 겁도 시리샤
2: 제자 단듯이 미너 지스프리
0: Lekuda, lagi kuai.
3: Nge lagi. La xia, wo ri nga de Mingqiang Yu, Song Guo Nianzhong Hang Yi, nga ya stan.
1: Lekuda, ma zu zu zu le de bi yo ri. Lagi men zu xiao ma ri.
3: Na jian le yang yao sun yong gu shi bei.
0: Ma zu su zhe ga ge, de sun le ga qi zu qi ri. Le ga qi da zong yan ta ma le guo yu.
3: Ni shuo tian zhe, nga ya stan
0: da. Ma da. Pa zhe ro, guo ma ga. Ge xi.

징도기 콜라디리 시리 여도주 충유 장부시인 충무이 소련군의 순수 진심 特동 시리기 윤장례 조주 군두위 겐지무차도 코로 충무 향상도주 파마라 야서로 뒤조 서버토르 장아르치위의 그들이 춤으로 왕위의 최소기 냠시그 나우위 소차기 남바지르히 토니 서시디토 드밤 쯤바라치 양느 김왕 예소라치 니가라 소위의 민남기 소자탐지 릉중캄리의 총신 장부송기의 고궁리 직린 집에 세골라라 준비해 모자를 입어라 지